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소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빈콜라 야지 대돈이지 얘만 좌사여고 나기 후박고에 다시 우틴 바가보 너게 말안자소 나서 선바지나 매래 그래 퇴초
1: 네, 이어서 장종노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일 오전 9시 국제통화기금은 최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IMF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4.6%로 예상됩니다. IMF는 이번 인상이 주로 중국의 기초시설 투자, 첨단기술 제조업, 수출 분야에 좋은 성과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202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4%로 예상되었습니다. IMF는 현재 세계 경제 활동과 전망이 두 가지 핵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동 분쟁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충격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술 주기의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지지대로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세계 경제는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예상보다 양호합니다. 대종 상품 가격 파동, 통화 팽창 얘기, 금융시장의 연쇄 전파 효과는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하며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통화 팽창 측면에서 IMF가 전 세계 전체 통화 팽창률을 2025년에 4.1%에서 2026년 4.7%로 상승한 후 2027년에는 3.9%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전망과 비교하면 데이터는 모두 다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조항 생태환경 보호 감찰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데 주로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천년의 고도 장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무한시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제81부를 보내드립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 감찰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데 주로 어떠한 요구들이 있는가?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주황 생태환경보호 감찰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주황 생태환경보호 감찰을 보다 강유력하고 보다 질서적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데 중대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 감찰을 전개하는 것은 습금평 총서기가 친히 계획하고 친히 포치하고 친히 추진한 중대한 제도적 배치이고 중대한 개혁 조치입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 감찰 제도는 습금평 생태문명 사상의 중대한 독창적 성과이고 중대한 제도적 보장입니다. 2015년에 이 제도가 정식으로 구축된 이후 두 차례 실시된 감찰에서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 생산 건설 병团이 전부 감찰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이 기초에서 두 번째 감찰에서는 국무원의 2개 부문과 6개 주황기업까지 감찰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 감찰의 강력한 추동하에 감숙 기련산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생태환경 파괴 문제, 섬서 진령 북쪽 기슭 서안 경내의 별장 불법 건축 문제, 청해 몽리 광산구의 석탄 불법 채굴 문제, 길림 장백산의 골프장 및 별장 불법 건축 등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면서 생태 문명 건설의 압력 전달과 책임 구체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 감찰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사업의 주력점은 다음과 같은 6개 측면으로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생태 문명 건설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습금평 총서기가 당주황의 핵심, 전당의 핵심이 되어 키를 잡고 방향을 잡아주었기 때문이고 습금평 생태문명 사상의 과학적인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생태환경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일부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시와 회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습금평 생태문명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것을 중대한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습금평 총서기의 지시, 회시 정신의 실시 상황에 대한 감찰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생태환경 영역에 두드러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해주고 좋은 일을 해주며 시종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유지하는 것은 감찰인원의 행동 지침입니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감찰 사업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대중이 걱정하는 것을 같이 걱정해주고 대중이 생각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생태 환경을 힘써 개선해 인민 대중이 그 성과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감찰은 시종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여 수질오염, 쓰레기오염, 기름연기오염, 소음공해 등 보기에는 사소한 일 같지만 인민대중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계되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감찰의 대사로 삼고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반적 국면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 감찰의 전 과정에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지하고 전 국면을 둘러싸고 전 국면을 위해 복무하며 시기와 절도와 효과를 잘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내실을 다지는 데 사업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업 책략과 방법을 중시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 민생보장, 상시화 방역, 생태환경보호 등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해 원만히
수행해야 합니다. 중점을 내세워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회시 정신의 관철 상황과 당조항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의 실시 상황을 감찰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고 국가 중대 전략의 실시에서 주로 생태 환경 보호 관련 요구의 실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주목하며 당조항에서 중시하고 사회가 주목하며 인민이 관심하는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감찰을 전개해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문제의식과 엄격관리의 기조를 견지해야 합니다. 감찰의 목적은 곧 문제를 찾아내고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생태환경 영역의 두드러진 모순과 중대한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과감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고 중대한 사건과 전형적 사건을 가차없이 조사 처리하여 강대한 진섭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감찰 파견 배치, 보고의 주요 내용, 정돈 개진 방안 및 그 실시 상황을 모두 관련 요구에 따라 대외에 공개해야 합니다. 감찰 보고를 엄격히 작성해야 합니다. 감찰 보고는 문제를 엄숙히 지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 배후의 원인과 책임을 깊이 분석해야 합니다. 사례 폭로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계속 전형적 사례를 집중적으로 폭로해 경성 역할과 진섭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법에 의한 감찰을 견지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보호 영역에 두드러진 모순과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각 지역, 각 부문이 생태 우선의 발전, 녹색 발전의 길을 견지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생태 효익, 경제 효익, 사회 효익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원천적인 문제로부터 착수하여 감찰을 진행하고 발전과 생태 보호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 보호의 객관 법칙을 존중해 감찰의 과학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법치 관념을 확고히 수립하여 법치의 방식으로 법률과 법규에 따라 감찰을 전개함으로써 감찰 결과가 역사와 인민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 각 부문에 존재하는 생태 환경의 병소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법에 의한 감찰을 전개해 피감찰 대상이 녹색화 전환해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하고 보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조항 생태환경 보호 감찰은 개방적인 제도 체계로서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임무에 근거해 끊임없이 감찰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법치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고 능력 건설을 강화해 감찰이 끊임없이 심층적으로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감찰 정돈 개진의 후속 사업을 잘하여 한순간도 탕계를 늦추지 않는 책임감으로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돈 개진의 끈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항 생태환경 보호 감찰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데 주로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릅니다. 작은 소망.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천년의 고도 장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송 시리즈 중 98번째는 산수의 도시이자 천년의 고도인 장사입니다. 중국에는 산 좋고 물 맑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가 짙으며 고전과 현대가 함께하고 과거와 오늘이 어울리며 화려함과 소박함이 융합되고 전통과 낭만이 함께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장사입니다. 호남성 소재지 장사는 산강 기슭에 위치해 예로부터 수운이 발달하고 륙로가 얼기설기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장사는 3천여 년 전에 하상 시기에 고산 묘국에 속했고 서조 때부터 장사라 불렀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춘추 시기에 장사는 점차 초나라 남부의 중요한 도시와 초나라의 주된 식량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장사군을 두고 기원전 202년, 한나라는 공신인 오예를 장사왕으로 책봉하고 장사국을 세웠습니다. 오예가 기존의 성읍을 기반으로 성을 축조했는데 그 성이 바로 임산고성입니다. 이로 인해 장사는 예로부터 초한 명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장사에는 고성의 유적과 고대의 무덤, 고찰, 오래된 정자와 정원 등 명승고적들이 아주 많아 곳곳에서 과거의 흔적과 조우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부터 장사에서는 많은 문물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물이 바로 세상을 놀라게 한 마왕 퇴안묘와 삼국 손호 기념 간독입니다. 장사 도심에서 4km 거리에 마왕퇴에 위치한 마왕퇴 한묘는 한나라 초반의 장사국 승상 리창과 그 가족의 무덤으로 도합 3기의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호 무덤은 리창의 무덤이고 1호 무덤의 주인은 리창의 부인 신추이며 3호 무덤에는 리창의 아들이 묻혀 있습니다.

0: 새 무덤 중 1호 무덤의 여자 시신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신의 피부는 연한 갈색에 노란색을 띠며 윤택이 흐르고 탄력성도 유지합니다. 오관이 뚜렷한 시신의 입에는 16개 치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감정 결과 시신의 나이는 50세 정도였습니다. 이 시신은 시신의 보존과 고대 조직학, 병리학, 의학 등 연구에 중요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이 무덤에서는 견직물과 약재, 칠기, 악기, 목기, 도기, 주간을 비롯한 3천여 점의 부장품도 출토되었습니다. 1호 무덤과 2호 무덤에 관해는 모두 비단의 그림을 그린 채색의 백화가 덮여 있고 3호 무덤에는 백서와 병기도 묻혀 있었습니다. 비단에 쓴 책 백서에는 세폭의 지도도 망라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전해지던 최초의 지도에 비해 1300여 년이나 앞선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마왕퇴한묘의 발견과 발굴은 고고학에서 획기적인 시대적 의미를 가지며 한나라 초반의 정치와 경제, 문화, 과학기술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1996년 장사 도심의 주마루 22호 오물을 정리하던 중 출토된 수만장에 달하는 삼국 손오 기년간독은 232년 내지 237년 사이 장사군의 보관서류입니다. 권서와 사법문서, 장부로 분류되는 간독에는 오나라의 정치와 경제, 군사, 문화, 조세, 호적, 사법, 관직 등 여러 분야의 내용이 적혀 있어 당시 사회상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독의 수량은 이에 앞서 중국 전역에서 출토된 간독의 총량을 초과하며 내용도 풍부해 갑골문과 돈왕 석실 문서의 발견에 이은 20세기에 또 한 차례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인정됩니다. 장사에서는 예로부터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났습니다. 초나라 대부 구런과 서안의 문인 가이가 좌천돼 장사에 머물렀고 당나라 서예가 휘소를 비롯한 많은 명인들도 장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역대 명인들이 장사에 남긴 인문 경관 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귤자주와 앙려서원입니다. 장사 앙려산 자락에 위치한 앙려서원은 송나라 때 장사 태수 주동이 976년에 설립한 것입니다. 고대의 전통적인 서원 건물이 완전하게 보존된 앙려서원은 당시 중국 4대 서원 중 으뜸이었고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 고등학부입니다. 1018년 송진종이 앙려서원 편액을 하사했습니다. 송나라 성리학자 주희와 송나라 교육자 장식이 앙려서원에서 학문을 설파하며 당시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큰 호상학파를 창설해 장사의 영향력을 더욱 과시했습니다. 앙려산 자락을 감돌아 흐르는 산강에 길이 5km의 모래톱이 있는데 그 모래톱이 바로 귤자주입니다. 305년에 형성된 이 모래톱은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어우러진 유명한 명소입니다. 오늘날 귤자주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귤송정에는 높이 5m, 길이 8m의 시비가 세워져 있고 그 시비에는 모태똥 주석의 시 귤자주 장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장사는 혁명 전통을 보유한 도시기도 해서 혁명의 성지라 불립니다. 1840년 아편전쟁 후 장사의 지사들은 분발에 나섰고 무술변법의 여섯 군자 중 한 명인 담사동은 근대 중국의 사상가 량계초 등과 함께 장사에서 유신활동을 했습니다. 신해혁명의 지도자들 중 한 명인 황흥은 류천화 등과 함께 장사에서 화흥회를 설립하고 봉기를 조직하며 청왕조를 전복하는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그 후 황흥은 소문선생과 연합해 동맹회를 설립하고 광주봉기와 무창봉기를 지휘했습니다. 현대 역사에서 장사는 또 신민주주의 혁명의 발원지 중 하나입니다. 근대의 중국 혁명 역사는 장사에 많은 문화유산과 사적지를 남겼습니다. 그중 심오학당은 무술변법 운동기간 유신파들이 세운 신식학교이고 남학회는 담사동 등이 세운 신학을 배우는 단체이며 시민학회는 혁명가들이 세운 진보단체입니다. 그 밖에도 장사에는 중국 여성권리운동의 선구자 추군의 무덤과 호남성 농민협회 사적지, 호남성 림시 소베트 정부, 호남 자소대학교 사적지 등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청나라 군사가이자 호남군의 도령인 증국번과 청나라 시인 하소기, 청나라 후반의 혁명가 진천화, 근대 중국의 민주혁명가들인 황흥과 채약도 장사에 잠들었습니다. 수려한 경치의 장사는 산수의 도시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앙려산이 도시를 지켜서고 상강이 도시를 흘러지나며 루양하가 동쪽으로 도시를 감돌아 흐릅니다. 아름다운 산수의 장사에는 귤자주와 달섬이 강심에 자리잡고 도시 곳곳에 12개 공원과 수많은 녹지가 보석처럼 박혀 예스러운 고성과 저화의 극치를 이룹니다.
1: 지금까지 천년의 고도 장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중국 미술가 협회에서 주최한 만개 제3회 전국 대학생 미술 작품 전시회 판화 전시 구역이 길림 예술학원 미술관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수십 개 예술학원에서 제출한 작품 중 심사를 통과한 145점이 전시되었습니다. 출품작들은 전통 판화의 깊은 탐구와 계승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젊은 창작자들은 예리한 시선과 다채로운 표현 기법으로 주제의 깊이, 이미지 서사 등 여러 차원에서 현대적 사고를 펼쳐 보였습니다. 길림예술학원 당위원회 서기 양보충은 전국 대학생 미술 전시회는 젊은 미술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미적 교육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국가급 전시회가 우리 학교의 건교 80주년과 맞물려 개최된 것은 이번 성과와 학과 실력에 대한 높은 평가입니다. 이번 판화전은 사생들에게 높은 학문 교류 창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하여 미술학과 건설의 품질을 높임과 더불어 젊은 미술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문화강국 건설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길림성 미술가 협회 주석 왕건국은 이번 판화전이 길림예술학원에서 열린 것은 길림 판화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젊은이들의 작품은 전통

0: 기법 계승과 혁신적 탐색이 공존하며 소재가 다양하고 주제의식이 뚜렷해 현시대 젊은이들의 예술적 활력과 시대적 사명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미술가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청년 미술의 흐름을 살피고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전국 대학의 한화 교육 현황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젊은 창작자들은 전통 판화 기법과 디지털 종합 매체의 혁신을 결합하며 새로운 표현을 고민했고 그 탐구 정신이 돋보입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오는 8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7월 10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선전부와 주 정신문명 판공실에서 공동 주최한 2025년도 연변 좋은 사람 발표 행사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77명이 연변 좋은 사람에 선정되었습니다. 자치주 정신문명 판공실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육성 실천하고 좋은 사람을 따라 배우고 좋은 사람을 숭상하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앞장서자는 문명 풍조를 선양하고 모범의 힘으로 전주 여러 민족 인민들의 분발된 힘을 결집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연변 좋은 사람 선정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기층 추천, 부문 연합 심사, 종합 평리, 사회 공시 등 절차를 거쳐 연결시 급시우 과학기술 봉사유한회사 배달원 조립용 등 77명이 최종 연변 좋은 사람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평범한 일터에서 소박한 신념과 사심 없는 봉사정신으로 새 시대 간부 군중들의 덕을 숭상하고 선을 향하며 분발하는 훌륭한 정신 면모를 충분히 전시하고 실제 행동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깊은 내포를 구현했습니다. 근년의 연변은 당 건설을 중심으로 정신문명 건설과 신시대 시민 도덕 건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변 좋은 사람 발굴 선전 사업을 꾸준히 심화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본받고 덕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에는 평범한 이들의 감동적인 선행이 부단히 용솟음쳐 나오며 이들의 소박한 견지와 사심 없는 기여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연변 대지에 써내려가고 있으며 좋은 사람 문화가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장백 조선족 자치현 민족 가무단이 김림성 문화관광청에 문예 공연 기층 심입 관련 요구를 성실히 관철하여 기층 문예 하향 공연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족 특색이 짙은 다양한 공연을 산간 마을과 농촌에 선보이며 민중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여 뜨거운 호평을 받았습니다. 민족 가무단 배우들은 시종일관 높은 책임감과 열정을 안고 기층에 깊이 들어가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선호하여 전현 여러 향진의 농촌과 학교, 림장, 인삼 재배기지, 광산, 기업 등을 찾아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며 독창, 남녀 이중창, 무용 등 다채로운 문예 종목을 공연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족 가무단은 성문화관광청에서 하더란 올해 기층 문예 하향 공연 임무를 앞당겨 원만히 완수했고 상급 부문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연은 변경 농촌의 문화의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한층 풍부히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장백현 민족 가무단 단장인 김란은 올봄 장백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도 낮아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단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층 문예 하향 공연 임무를 참답게 완수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기층에 뿌리내리고 대중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더욱 우수한 문예 종목으로 변경 군중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

0: 마음 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0: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무한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 무한 박물관은 무한시의 중요한 문화 창구이자 예술의 전당으로 이 화중 도시의 유구한 발전 궤적과 광대하고 심오한 문화 유적을 전시하고 있으며 역대 무한 사람들의 역사적 맥락과 빛나는 업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무한의 선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탁월함을 추구한다는 도시 정신과 인문적 풍채를 전하고 있습니다. 1983년 설립 이후 무한 박물관은 거의 40년의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1980년대 초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무창홍 골목 13번지의 험난한 길과 어려운 창업, 한구 청년로 신관 정식 완공 후 혁신, 개척 변혁에 이르기까지 1992년 무한도시발전사 기본전시, 무한문물 부티크 전시의 전개, 2003년 무한고대역사 전시에 이르기까지 제5회 전국 10대 정품 전시의 영예를 안았고 2008년에는 제1진 국가 1급 박물관 칭호를 얻었습니다. 현재 무한박물관은 문화재 수집, 학술연구, 사회교육, 문화교류, 여가오락 등의 기능을 통합한 현대적인 종합박물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중국 고대 청동, 도자기, 옷기, 서예, 그림, 인장, 조각, 명성시대 가구, 화폐, 문헌과 기타 다양한 유형의 문화, 풍부한 중국 문화예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무한이 창립, 발전, 성숙, 변천에 이르는 빛나는 과정을 증개했습니다. 상나라 반룡성 유적에서 출토된 수면문 십자공 청동조는 그 단아한 조형, 신비롭고 기괴한 수면문 무늬로 사람들에게 무한의 시작 당시의 사회 문화와 풍모를 잔잔하게 전해줍니다. 무한 문명사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무한 박물관은 도시 발전사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바탕으로 출토된 문물, 건축 유적지, 도시 풍경, 그리고 인문 경관, 도시 풍습과 민속 등의 내용을 전시함으로써 무한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무한 역사 재현, 무한 이야기 전달이라는 사고 방식을 중심으로 도시의 역사적 맥락과 전시를 긴밀히 연결하여 관객들에게 무한의 독특한 도시 발전사와 문화사를 선보이며 탄탄한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무한 박물관은 의식적으로 무한의 도시 개발과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문화 건설에서 도시 박물관의 책임감을 중시하고 전통 전시를 매개체로 삼으며 사회 교육 활동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고 지원 사회 교육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련의 문화 대민 활동을 신중하게 계획하여 학교, 커뮤니티, 농촌에 심입하여 무한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한 박물관은 매년 5.18 국제 박물관의 날을 주제로 문화유산 지식 보급과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유산 법률 홍보, 의무 감정, 강연 등이 포함됩니다. 무한 박물관은 과학 연구를 박물관의 근본으로 여기며 소장 문물 연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동시에 도시력사 분야의 사료 발굴, 정기, 연구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새로운 사료,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한력사 연구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한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송 가수가 부릅니다. 옛 노래.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북경과학기술대학 졸업식에서 진사정 학생이 황금 50g의 제20회 교장 메달을 수여받은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최근 북경과학기술대학 졸업식에서 에너지환경공정학원 2020학번 본과생 진사정이 영유롭게 제20회 교장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재학생의 최고 영유로 간주되는 이 메달은 순금 50g으로 만든 값진 영예입니다. 북경과학기술대학 교장 메달 시상은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학부생 8명, 대학원생 11명이 선정됐습니다. 장 선생님, 저는 방금 교장 선생님 훈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사정은 졸업식이 끝난 후 스승 장빈번과 이 기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장빈번은 북경과학기술대학 2016학번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2020년에 그는 교장 메달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박사 졸업 후 그는 학교에 남아 교편을 잡았습니다. 진사정의 스승으로서 대학교 1학년생들과 처음 면담할 때 장빈번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대학 시절 필기와 독서 지득을 공유했습니다. 학부 단계에서는 먼저 책을 가볍게 읽은 후 다시 심도 있게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태도는 바탕색이고 방법은 열쇠입니다. 지식을 진정으로 철저히 습득해야만 앞으로 과학 연구를 하든 공정에 종사하든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씨앗과도 같이 진사정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선생님의 지도하에 진사정은 대학 1학년 때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4년 뒤에 연구생 진학을 하여 더 넓은 미래로 가보고 싶습니다. 대학 기간 진사정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조금씩 모색해냈습니다. 그동안 70여 편의 마인드 맵을 그렸고 전공, 과목 중에 만 6개 과목의 성적이 90점을 초과했으며 3년 연속 전공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학습 과정의 진사정은 에너지 리용 기술에 대해 깊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탄소 포집 전환 분야 연구에 뛰어든 그는 최종 19회 도전컵 전국대학생 과외학술과학기술작품 경시대회 공모전 2등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국대학생 에너지절약 배출감소 경시대회에서 팀을 이끌고 전국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생님의 영향하에 진사정은 경험전수 학생사업에 적극 나서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남의 빛이 되어줬습니다. 그가 속한 기숙사는 3년 연속 전원 합격을 받았습니다. 학원 학업센터 강사진의 일원으로서 그는 개인 수업 78회를 료족했고 팀을 이끌고 100여 차례의 지원 활동을 전개했으며 학교 제1회 금분필 금메달 강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진사정은 이미 청와대학에 추천 입학했습니다. 앞으로 그는 저탄소 기술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생간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정상에서 만나요. 우수한 분과 동행하면 더 훌륭해집니다. 함금량이 50g을 훨씬 초과합니다. 노력의 우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데서 선생님처럼 우수한 사람이 되기까지 이 스승과 제자의 함금량은 그야말로 높습니다.

0: 지금까지 북경과학기술대학 졸업식에서 진사정 학생이 황금 50g의 제20회 교장 메달을 수여받은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은 무측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무측천은 당나라 병조 문수, 지금의 산서성 문수에서 태어났다. 무측천의 아버지는 수양제 때 목재상이었는데 수양제의 대형 토목공사 독택으로 거부가 됐다. 617년 이연이 고병을 하자 무측천의 아버지는 군수관 신분으로 이연을 보좌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이연은 장안을 점령한 후에 그의 공적을 인정해 그를 광록대부에 임명하고 태원 군공에 봉했다. 이로써 그는 14명의 개국공신결의에 들어가 당왕조의 신흥귀족이 됐다. 무측천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담이 컸다. 일찍 무측천의 아버지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역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무측천은 13살 때 이미 많은 책을 읽어 견식을 넓혔고 소예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무측천은 14살에 당태종의 후궁 제인으로 입궁해 당태종을 섬겼다. 당태종이 죽은 뒤 무측자는 당시 황궁의 규례에 조차 비구니가 있는 사찰로 가야 했다. 당고종이 태자로 있을 때 벌써 무측전을 마음이 들어했다. 당고종은 즉위한 후 무측전을 다시 황궁으로 불려들여 기원 655년 황후로 책봉했다. 황후로 된 무측전은 과단하게 모진 수단을 놓아 그를 반대했던 신하들을 하나하나 강직시키거나 정벌을 보냈다. 무측천은 고종을 66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좌하기 시작했다. 고종이 683년에 죽자 뒤를 이어 즉위한 태자 중종을 폐위하고 대신 네 번째 아들을 황제로 내세운 무측천은 황태후의 신분으로 대군을 휘둘렀다. 기원 690년 무측천은 황제를 피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 국호를 주로 거치고 자신을 성신 황제로 청했다. 이로써 당 왕조의 맥이 일시 끊기는 사태가 초래됐다. 황제가 된 무측자는 반대 세력을 잠재우고 확고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우선 인재 통용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즉 과거지를 통해 선발한 우수한 인재를 중용하는 동시에 황제 앞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는 전시제를 설치해 과거제의 위상을 높였다. 송대부터 더욱 발전하기 시작한 과거제는 관직 임용의 출신보다는 능력을 우선해서 우수한 인력이 황제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였다. 과거제는 일반 소민들에게도 출세의 길을 도해주는 역할을 놀았다. 무측제는 또한 산업 발전, 특히는 농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고종 제위 소무측천은 이른바 12개 조의 권위를 받아들였는데 첫째 조항이 바로 농업과 잠업을 권장하고 부역을 가볍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농경지와 호구를 중대시킨 실적을 지방관리를 보상하는 표준으로 삼았다.

지방의 안정을 도모했다.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무축체는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무리한 시책을 펼침으로써 정치적 수명을 단축시켰다. 무엇보다도 비밀 정치와 공포 정치를 실시해서 반대 세력의 반발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대규모 사찰과 궁궐을 축소하는 등으로 백성의 부담을 증강시켰다. 신용원년 무축천이 중병에 걸리자 재상 장간지 등이 문무백과를 거느리고 입궁해 무축천을 퇴위시키고 중종을 복위시켰다. 륜호는 당으로 회복했다. 이해 11월 무축천이 병사했다. 무축천이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전하 대권을 휘두른 기간 15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미 660년부터 약 30년간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해왔기에 무축천은 모두 45년간, 즉 80여 년의 생애 중 절반 이상을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했던 것이다.

0: 지금까지 무측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民族广播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서기가 상례시를 시찰했습니다.
0: 탐구 잡지가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한 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한종 국가부주석이 뉴질랜드 전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0: 우리나라 상반기 국민 생산 총액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1: 보도여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이 15일 상례시를 고찰하면서 고품질의 도시 재생을 추진한 것은 도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인민도시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민생 수요, 개체, 교과를 전부 인민에게 묻는 원칙을 견제하며 도시 재생의 재반 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진행해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15일 오후 석금형 총서기는 중공장 정치국 위원이며 상례시 당면에 서긴 진길령과 시장 공정의 수행하에 황포구에 위치한 반송 원로 가도 시민 신촌 주택 단지를 찾아 고찰과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시민 신촌 주택 단지에 1950년에 건설한 건물 4동은 개축과 재생을 통해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을 갖추고 엘리베이터를 가설해 거주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석금형 총서기는 지역사회 종합봉사소를 찾아 위생시설이 없는 로후주택 개조 상황과 로후주택구 주민들의 변기통을 들고 다녀야 했던 문제에 대한 역사적 해결 그리고 단지 개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련 상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석금형 총서기는 당장은 도시사업을 크게 중시하며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탄력성이 있으며 문명하고 지혜로운 현대화 이민 도시를 건설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으며 도시의 로후주택 단지 개조는 그 중요한 일원입니다.

0: 과정이라고 표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이 반드시 올바른 지속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바라는 바를 생각하고 대중들이 급해하는 문제를 다그쳐 해결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꾸준히 공을 들여 대중들이 관심하는 일을 하나하나씩 잘 풀어나가며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합니다. 수를 놓는 정성으로 주택단지의 관리와 변민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대중들이 만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퇴직주민 조공리의 집에서 습금형 청소기는 거주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조공리는 청소기에게 주방, 화장실이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기뻐하면서 대중의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마음에 담아야 한다며 대중들의 삶은 가정사이기도 하지만 더욱이는 나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산당은 오직 이민을 위해 봉사하며 이민 대중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야 당과 정부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조공리에게 퇴직 생활을 잘 누리고 가정도 잘 갖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습금형 청소기는 지역사회의 당원 군중 봉사소를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과일과 채소 공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민거실에서 주민대표, 가도 간부, 지역사회 사업일꾼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지역사회는 도시관리체계의 기본 단위라고 표했습니다. 지역사회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자원, 서비스, 관리 등이 기층 일선에 돌려지도록 추진하며 기층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역량을 부여해야 합니다. 당건설의 인솔력을 한층 더 강화해 지역사회 당조직의 지도하에 주민위원회, 업주위원회, 주택관리위원회 간 협업 운행의 새로운 모식을 적극 모색하고 완전한 지역사회와 편민생활권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 실제적인 일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줘야 합니다. 고찰 과정의 습금형 청소기는 지금은 홍수 방지 사업의 관건 시기라며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강우와 홍수 상황, 태풍 날씨를 예의주시하고 위험 부담과 우환에 대한 조사를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개하며 홍수 방지, 재해 구조 등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이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 반공총 주임인 채기가 고찰에 수행했습니다.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계자들도 고찰에 수행했습니다.
1: 조항 텔레비전 방송이 인민도시리 이름을 전면적으로 실천하자란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7월 16일에 출판된 제14기 담구잡지가 중공장 정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의 중요한 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해 꾸준히 분투하면서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05년간 꾸준히 분투하면서 중국 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막스주의의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세계 역사 진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단련시켰습니다. 105년 동안 이어진 분투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은 우리 당이 기타 정당과 정치 역량이 견줄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시종 전진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과감하게 짊어지고 시종 전략적 주도권을 굳건히 잡았으며 발전 대세에 따르고 시종 시대의 선두에서 달렸습니다. 투쟁에 능하고 필승의 신념을 시종 유지하며 자신을 강건하게 만들고 생기와 활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실제와 결복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하고 빛냈습니다. 그리고 당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본색을 바꾸지 않으며 본연의 취지와 전통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확보했습니다. 그는 신시대 새로정의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려면 전체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신심을 다지고 계속 본발 정진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당의 기본으로선 기본 방략을 드팀없이 견제하고 인민의 의지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해야 합니다. 정진 과정에 봉착한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1: 한정 국가 부주석이 7월 15일 북경에서 뉴질랜드 전 총리 존 키를 접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중국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존 키 선생의 장기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찬성하며 당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두 번째 시민에 진입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은 더 광활한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함께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참담하게 관찰하고 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 긍정적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향후 중국은 계속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진력할 것입니다. 존 키 전 총리는 중국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은 뉴질랜드에 거대한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양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시종 중국을 벗으로 간주합니다. 쌍방이 무역과 투자,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0: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압력을 극복하고 외부 충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생산 총액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안정세, 새로운 성장세, 고품질 발전세를 이어가면서 강력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였습니다. 경제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주요 지표가 합리한 구간에서 움직였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생산 총액은 동기 대비 4.7% 증가한 69조 6천억 원, 성장률은 연간 경제 성장 예기 목표에 부합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중동 쪽의 지연 충돌로 세계 에너지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중국은 자주적 생산과 다원화 수입을 병행하면서 상반기 주요 에너지 제품 생산이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자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생활과 산업 전반의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여름 곡물의 증산과 풍작을 실현하면서 식량 안전 기반을 다졌으며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은 갈수록 돋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방향을 따라 안정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여가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확대했습니다. 전통 산업은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녹색 전환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첨단 기술 산업과 현대 서비스업, 디지털 산업 등 새로운 기술과 분야를 대표하는 업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상반기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13.3% 증가하고 인공지능 관련 직접 회로 제조, 스마트 차량, 장비 제조 등 업종은 모두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회로 생산량은 2,798억 개로 일평균 생산량이 15억 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질적 효익을 최적화하고 개선하며 경제 발전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상반기 제조 비중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제조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26.2%에 달했습니다. 서비스업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향상했습니다. 상반기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5.2% 증가하고 GDP 대비 비중은 59.5%,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률은 66.1%를 기록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소비가 질적으로 향상하고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사회소비품과 서비스 소매 총액이 동기 대비 2.7% 증가하면서 서비스 소비가 량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상반기 서비스 소매액이 동기 대비 5.3% 증가하면서 상품 소매액보다 4.2%포인트 빠른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소비, 친환경 소비 등의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이 대중들의 일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 총량이 합리하게 증가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체계 지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상반기 금융 총량이 합리하게 성장했습니다. 6월 말 광리적 통화 M2 잔액이 동기 대비 8% 증가하고 증가률은 명목 GDP 증가률보다 높았습니다. 상반기 인민币 신규 대출 규모는 10조 7,200억 원, 신규 채권 융자는 8조 5,100억 원을 증가했습니다. 채권 융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체계 지원을 다졌습니다. 총량 증가와 함께 상반기 신용자금이 과학기술 혁신과 소형기업, 영세기업 등 중점 분야와 취약한 고리로 더 많이 흘러들었습니다. 6월 말 소형기업과 영세기업 대출 잔액이 동기 대비 8.3%, 산업중장기 대출 잔액이 5.9% 증가해 모두 전반 대출 성장폭을 웃돌았습니다. 사회종합융자 원가가 사상 비교적 낮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6월 신규 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동기 대비 20기점 낮은 3.0%, 신규 개인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동기와 비슷한 3.1%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상반기 인민폐 환율은 안정 속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6월 말 여러 화폐에 대한 인민폐 가치가 지난해 연말 대비 4.7% 평가 절상하고 달러 대 환율은 지난해 연말보다 3%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면 금융시장은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 송신양시와 서장자치구 낙주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화하여 추진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습 교양의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 송신양시는 방문조사, 좌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부 주거지역, 공원 등 공공장소의 체육기구 로후화, 운동지도 부족, 과학적 보호상식, 미비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신양시는 체육부문이 주관하고 관할군의 가도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시 약 3,000여 점의 체육기구 사용 상태를 전수 점검한 후 로후화되거나 손상된 시설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고 일상적인 수리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학의 체육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육 지도자팀을 구성하고 농촌과 주거지에 심입해 체육 단련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신양시 현급 이상 지도 간부들은 의료보건, 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1960여 건의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정비와 시정 대장을 마련하여 항목별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학습 교양 과정에서 서장 낙주시 당원 간부들은 가정 방문, 의견함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습니다. 세니구 로맥향 조곡촌은 고산 동토지대 위치에서 주민들이 목욕을 하려면 시내까지 왕복 3시간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인력과 물자를 투입하여 우물을 파 물을 저장하고 보온과 동파 방지 조치를 취하며 태양광 공결 등 기술을 활용해 온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마을에 소규모 목욕탕까지 건설했습니다. 올 3월 이후 낙주시는 이와 같은 촌급 목욕탕 19곳을 완공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모든 외딴 목초지 마을에 촌급 목욕탕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낙주시는 각종 문제 9,393건을 정리 점검하고 그중에 6,900여 건을 처리했으며 촌급 목욕탕, 작은 주방 등 여러 민생 개선 사업을 잇따라 시행했습니다. 낙주시는 이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실천 과제를 통해 학습 교양의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1: 최근 며칠간 우리나라 동북 여러 지역에 강한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각 지각 부문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된 강한 장마의 영향으로 길림성 동부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홍수 방어 정세가 준엄해졌습니다. 7월 15일 오전 6시 기준 길림성 전역의 50개 하천에 67개 수문 관측소 수위가 경계 수위, 위험 수위를 초과했습니다. 휘발하, 목당강 길림 구간에서는 뚜렷한 범람 과정이 나타나 하천의 배수 압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0: 현지 무장경찰, 민병, 소방 등 구조인력은 주요 하천 지방전선에 투입되어 단계별, 구간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분출 지점을 신속히 덮고 막으며 지방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일 흥룡강성 영안시 위치한 경박호는 홍수 제한 수위를 초과하여 원류가 발생했습니다. 14일부터 영안시는 3천여 명 인력을 동원하여 길이 2.4km, 높이 1.3m의 강변 홍수 방어 보조 제방을 긴급히 축조하고 강변 지역에 대해서 교통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서는 29개 강변 마을에 1,600여 명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15일 련영성의 이번 강한 장마는 기본적으로 끝났지만 지속된 폭우로 인해 도시 일부 구간의 침수가 심각합니다. 심양시 환경보건부문은 860여 대 각종 차량을 투입하여 주야로 도시 도로의 토사 제거와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배관망을 소통시키고 있습니다. 무순에서는 교통 등 관련 부문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여러 간선 도로에 대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일 국가재해방지감축구조위원회는 길림성에 대해서 국가사급 재난구조비상대응을 가동하고 실무조를 현장에 파견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예산 내 투자금 3천만 원을 긴급 배정하여 길림성의 태풍폭우 홍수재해 이후 비상복구를 지원했습니다. 14일 국가홍수방지감음대처총지휘부 판공실은 관계부문과 함께 료능성의 제방, 순찰용 탐조 등등 중앙홍수방어 물자를 추가로 조달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4억 3천만 원의 중앙 자연재해 구조자금을 긴급 배정하여 10개 선과 자치구, 직할시의 홍수 태풍 방어와 비상구조작업을 지원했습니다.
1: 교통운수부가 7월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는 농촌교통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리와 정비 사업의 디지털화 승격을 추진하여 농촌 도로가 연결해서 승격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예성 해남 장족자치주 공화현에서는 총길이 52km 이상에 달하는 농촌 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도로는 정예호 관광지와 린근 두 개 향진을 이어줍니다. 이달 말 개통되면 린근 6천 명 주민들의 출행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허수 주변 성수기 교통 압력을 완화하고 연선 관광산업 발전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올 들어 농촌 도로의 관리와 유지도 함께 승격되고 있습니다. 명안은 스마트 검축 차량을 이용해 현과 향의 도로를 자동으로 스캔하여 균열, 치마 등 결함을 정밀하게 식별하면서 요지 관리에 데이터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농촌 도로 고정 자산 투자는 1,4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개조 보수 공사는 3만 4천 킬로미터, 요지 보수 공사는 6만 5천 킬로미터를 완수하여 서비스 능력과 안전 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0: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국가에너지국이 7월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전 사회 전력 사용 총량이 동기 대비 5.3% 증가한 5조 999억 킬로와트시, 그중 충전, 배터리 교환, 서비스업 전력 사용량이 56.9% 증가하고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업 전력 사용량이 44% 증가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7월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일선 도시의 신축 상품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0.1%, 중고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0.3% 상승하면서 연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70개 대중도시 가운데 신축 상품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한 도시는 전달보다 4개 증가한 20개입니다.
0: 인공지능 인화 인터랙티브 봉사관리 잠정 방법이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법은 인공지능 인화 인터랙티브 봉사를 인류를 위한 보조와 봉사로 정의했습니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적 교류를 대체하거나 사용자의 심리를 통제하고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등 서비스를 목표로 삶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상적 교류와 현실적 교류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신분 알림과 위험부담 개입 기제를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 새로 개정한 시장감독관리 엄중위법 신용불량 명단 관리 방법이 7월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법은 기업의 정보 공시 행위를 오만하게 다스리고 실정을 숨기고 허위 사실을 꾸미며 경위가 심각할 경우 엄중 위법 신용불량 명단에 넣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중점 액상 식품 도로 산적 운송에 참여하거나 특수 설비에 동일한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생산을 중지하지 않거나 리콜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엄중 위법 신용불량 징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0: 미군 중앙사령부가 15일 발표한 데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미군이 이란에 대해 제2라운드 타격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협하는 이란 군사력이었습니다. 이 밖에 미군은 이란에 대해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하고 이란 항구로 향하는 한 유조선을 타격해 관련 유조선이 항행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란에 따르면 이란 남부 헹가임 섬이 미군의 포탄 공격을 받았으며 서남부 후지스 탄성 수부인 아와스 일부 지역에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가 15일 이란 무장 력량이 표명했듯이 이란 영토에 대한 그 어떤 침범 행위도 필연코 상한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 대해서 이란은 아무런 계획도 없으며 현재 방어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 수부 아르빌에 위치한 미국 주재 아르빌 영사학원 링컨 지역이 15일 저녁 무인기 습격을 받았고 쿠웨이트 경내 한 미군 기지 부근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초보적으로 확인한 결과 미군 장비와 인력이 모두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오늘은 50년간 이어진 중국 모잠비크 보건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 4월 15일 모잠비크 원조 제일진 중국 의료팀 성원 29명이 모잠비크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림상치료에서 인재 양성, 기술 이전, 공중보건 응급, 의료 인프라 건설까지 보건 분야의 상무 협력은 모잠비크 보건 사업을 힘있게 견인했습니다. 모잠비크 보건부 장관 우세 네이세는 지난 50년 동안 상무 협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이 모잠비크의 의료신을 파견한 것은 하나의 의료협력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독일은 단결의 역사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극복하면서 여러 세대가 시종 견지해온 파트너 관계의 중요한 구현이기도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은 26차례에 걸쳐 연인수로 383명의 의료신을 모잠비크에 파견했으며 이들이 치료한 환자는 연인수로 1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의료진은 일반 진찰 외에 고난이도 수술도 진행했습니다. 이를테면 1986년에 파견된 제5진 중국 의료진은 현재서 오른팔 절단 재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2019년에 파견된 제22진 중국 의료진은 간암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모잠비크 국가방송국 기자인 이나시오 세자르는 중국 의료진이 치료한 환자 중 한 명입니다. 1987년 6살이었던 세자르는 손가락이 밀가루 반죽 기계에 감겨들어 크게 다쳤습니다. 마푸도 중심병원에서 세자르는 중국의 의료진의 치료를 거쳐 다친 손가락을 회복했습니다. 세자르는 중국 의료진의 의술에 대해 감복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쌍무 협력을 통해 현재 많은 환자들이 중국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상 진찰 외에도 중국 의료진은 모잠비크의 돌발 사태와 자연재해 비상구조에 수차나 참여했습니다. 2019년 강한 열대 폭풍인 이다이가 모잠비크에 상륙했을 때도 2026년 심각한 홍수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중국은 의료물자 등을 지원했습니다. 우세 네이세 보건장관은 현재 공중보건 사태에 대처하고 모잠비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면에서 양국 간 보건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우세 네이세 보건부장은 환자 치료 외에도 중국 의료진은 모잠비크의 우려일꾼 양성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외과 마취, 종이학 등 영역의 인재 양성에 도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마포도 중심병원의 원격 의료와 복강 경수술 등 기술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마포도 병원은 스마트 모의 지능형 복강경 훈련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현지 의사들이 복강경 기술 교육을 받도록 하고 현지의 복부 수술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과 모잠비크 양국은 의료기구와 전문대학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아 마푸도 중심병원은 중국 아프리카 연합 의료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국가급 외과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세 네이세 보건장관은 중국 아프리카 연합 의료센터는 외상치료 능력을 중점적으로 제공해 교통사고 부상자들을 치료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새로운 국가급 외과센터가 건설되면 모잠비크의 외과 진료 수준과 지역 의료봉사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세 네이세 보건장관은 보건 분야에서 쌍무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모잠비크의 보건체계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며 더 많은 모잠비크 민중들이 자국에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50년간 이어진 중국 모잠비크 보건협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종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서장 리워지현의 노루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직면한 세 가지 단기 충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세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사천성 대량산 오지에는 절벽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발전과 변화는 민족 간의 서로 도와 현지 이족 주민들의 공동 발전을 이끌어낸 생동한 사례입니다. 해가 지평선을 비추자 사천성 대량산 소각현 무은저 지역사회 새로 지은 아파트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신체 단련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모세 얼부는 그의 옛집 여기에서 70km 떨어진 절벽 마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절벽 마을에 돌아가려면 모세 얼부는 긴 철제 계단을 지나야 합니다. 그늘레 절벽 마을은 외딴 마을에서 인기 마을로 변모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이 외부와 교류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을과 지면의 수직거리가 약 800m 되어 사람들의 이동은 오직 등나무 사다리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6: 저는 절벽마을 토박이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이 길을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땐 등나무 사다리를 탔는데 오르내릴 때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등나무 사다리가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사지를 모두 사용해 기어오르는 시기였죠.
5: 빈곤해탈 공각행동에서 촌민들의 출행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는 120톤의 강철 재료 총 6,000개의 강철 파이프를 투입했습니다. 2017년 6월 2,556개의 철제 계단이 등나무 사다리를 완전히 대체해 주민들의 이동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모세 얼부와 절벽 마을의 84가구 빈곤 가구는 강철 사다리와 작별하고 층집 계단을 오르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절벽 마을은 교통 상황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 남은 많은 사람들이 과수 재배, 이족 자수 등을 시작했고 마을의 관광 승격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절벽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족 주민들의 삶도 관광객들과의 교류 속에서 행복하고 달콤해지고 있습니다. 절벽마을의 변화사는 민족 간의 대단결과 여러 민족이 서로 돕고 지원하며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지는 생동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소수민족 지구의 발전을 관심하고 여러 민족의 대단결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추구와 노력 방향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100년 분투 과정과 경험은 통일 전선이 시종 중국 공산당이 적을 물리치고 집권 흥국을 이룩하는 중요한 무기임을 진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이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을 단합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보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통일전선을 시종 드팀없이 견지해야 할까요? 습근평 총서기의 정체로운 논술을 들어보겠습니다.

0: 근인 습금팽이 저하는 전고 제4부 전자만홍의 봄날 동일전선편 세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장 리워지현의 노루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 참도시 리워지현 나등통 목장 상기슬개는 금빛꽃들이 온 들판을 뒤덮었고 산바람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풍깁니다. 보호국 관리원인 바이마저와는 웅크리고 앉아 굵은 소금을 버무린 풀뿌리를 노루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노루는 먹이를 몇 입씩 먹을 때마다 그의 팔뚝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바이마저와는 50여 년 전 어머니가 구조해준 세 마리 새끼 노루도 이렇게 어머니를 따랐다면서 어머니가 소리내어 부르면 겁이 많은 노루도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 겨울의 어느 날 밤 폭설이 상기를 막았습니다. 당시 15살인 바이마저완의 어머니 샹추람은 자다가 문 밖에서 나는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세 마리 새끼 노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앞에 선 새끼 노루가 이마로 문짝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샹추람은 말없이 노루들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루 젖이 없기에 대신 야크의 젖을 짜 먹였고 밤에 추위를 타지 않도록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2년이 흐르자 새끼들은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샹추람은 노루들을 방봉산 기슭으로 데려다가 산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해 겨울 매서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 세 마리 노루가 다시 찾아왔고 세 마리 새끼 노루 뒤에는 노루 무리까지 따르고 있었습니다. 새끼 노루들은 곧장 샹추람의 곁으로 달려와 이마와 뺨으로 그늘을 비볐습니다. 그 후로 노루들은 여름이면 산으로 올라 번식하고 겨울이면 가족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샹추람은 일찌감치 나무나 풀뿌리에 소금을 넣어 먹이를 준비해 목장에서 노루들을 기다렸습니다. 1974년 샹추람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소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못한 이 서장 여성은 단 하나의 소박한 진리만은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산당원은 대중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도 지킨다는 신념이었습니다. 1993년 리워지 노루 자치구급 자연보호구가 정식으로 설립되자 샹추람은 보호구 관리원이 되었습니다. 책임자가 왜 보수도 적고 편제도 없는 이 일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나는 동물들 하나하나를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노루가 새끼를 뵌 건지, 어느 노루가 아픈 건지, 어느 노루가 새끼가 작년에 죽었는지 다 기억한다면서 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나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초봄 폭설이 목장을 덮쳐 노루들이 먹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샹추람은 온 가족과 이웃을 불러모아 야크대를 몰고 근초와 나무뿌리 소금을 싣고 눈밭으로 나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네의 다리는 동상으로 크게 부어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동행하던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굳고 공고했지만 그녀는 산호의 노루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찌 떠날 수 있는가고 하면서 당원이기에 남이 고생하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노루 무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눈더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혀로 그녀의 부어오른 손을 핥았고 샹추람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바이마저와는 어머니는 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날만은 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리워지현 노루 개체수는 보호구 설립 초기의 500여 마리에서 한때 8천여 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중 90% 이상이 보호구 안에서 서식했습니다. 샹추람은 고원의 생명과 초목, 강산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공산당원들이 앞장서 완수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8월 림정 직전의 샹추람은 두 아들들을 불러놓고 잊지 말고 겨울에는 노루들이 월동하는 데 필요한 소금을 넉넉히 준비해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바이마즈 왕과 그의 형 렌칭저페이가 어머니 광주리와 호각을 이어받아 보호국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황혼녘 김엔 목장에서 다시 부름소리가 울려 퍼지면 노루들이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이 목장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3: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2: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요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직면한 세 가지 단기 충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12일 외국 세력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해 당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남부 항로는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불확실성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양쪽 모두 세 가지 단기적인 충격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차 차단되면서 원유 공급이 다시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해운 관측 기관의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12일 가시적인 통항 상황이 거의 없었으며 유조선 두 척만이 해협에 접근했습니다. 국제시장봉사기관인 케플러사 데이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달 초 일평균 수십 척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몇 주 만에 최저 수준이자 이란 전쟁 전 일평균 100척 이상에 비해 대폭 낮은 수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해협 운송이 다시 정체될 경우 원유 공급 전망이 뚜렷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파티의 비롤 사무총장은 10일 현재 해만 지역의 일평균 원유 공급량은 1600만 배럴에 불과해 중동 충돌 전에 2400만 배럴보다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석기관인 반다 인사이트 창립자 반다나 하리는 호르무즈 해협 해운이 다시 정체됨에 따라 유가가 크게 인상할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12일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동부 시간 12일 오후 5시 기준 미군이 이란에 대한 신규 타격을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타격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일주일 내에 이란에 가한 네 번째 타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지속되면서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자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은 12일 세 주 거래를 시작한 후 뚜렷하게 상승해 상승폭이 한때 4%를 넘었습니다. 둘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정제유 공급의 최신 병목으로 되었습니다. 러시아 여러 정유 공장들이 습격을 받으면서 러시아 내 가솔린과 디젤 유류 생산량이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케플러사 통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의 디젤과 가솔린의 일평균 출하량은 23만 4천 배럴로서 6월에 40만 배럴보다 훨씬 낮고 2025년 평

0: 평균 수준보다 71% 감소했습니다. 국내 연료 공급 긴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8일 디젤유 수출 금지를 선언했고 금지 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세계 2위 디젤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이번 금지 조치는 전 세계 디젤유 공급 압력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금지 조치 발효 후 유럽 디젤유 시장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파르타 코모디티즈 석유시장 분석가 아비셰크 쿠마르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재고가 대폭 삭감된 배경에서 이번 디젤유 수출 금지는 거의 최악의 시점에 발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동 정유 공장이 아직 운영을 회복하지 못했고 러시아 연료 생산이 습격으로 제한됨에 따라 6월 전 세계 정유 공장의 원유 가공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공급 압력이 끊임없이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유럽 여러 지역이 역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력 수요가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경제정책 싱크탱크 브뤼겔 연구소 시모나 탈리아 피에트라 고급 연구원은 현재 유럽 에너지 시장이 삼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냉방 수요의 급격한 증가, 발전소 전력망 효율 저하, 일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온도 상승, 공급 부족으로 인한 발전량 감축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휘발유 가격이 중동 전쟁 전보다 약 30%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항공권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여름 더 많은 미국인이 국내 여행을 선택하면서 자가용 여행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연료 재고 소진 속도가 이미 정상 수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지속되고 정유 공장 생산 능력이 회복하기 어렵거나 더 위축될 경우 올여름 글로벌 가솔린 공급은 지속적으로 긴장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정금합니다. Anyaseo. 우리는 흔히 인생이 잘될 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기회가 오고 원하던 일이 풀렸을 때라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진짜 인생이 바뀌는 것은 무너질 때입니다. 회사가 망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네, 우리는 처음으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네, 대부분의 변화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이 편할 때는 굳이 인생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불편해야 움직이고 막다른 길에 도착해야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립니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도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우리 인생도 가장 힘든 시기를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번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지역 사회를 밝히는 작은 불빛, 길림성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주민위원회 주임 오선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련편 루독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불어 첫 순서로 개혁을 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의약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의약 혹은 위생체제 개혁의 심화는 관련 범위가 높고 사회의 관심도가 높으므로 반드시 당면의 령도, 정부 주도, 부문 협동, 사회 참여, 조민 공동 건설, 조민 공유의 사업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면에서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당과 정부에서 함께 틀어지고 관리하는 조직 영도 기제를 한층 더 완비하고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정부의 영도 책임을 강화하며 구체적인 실시 조치를 제정하고 15호 교획의 연구 제정과 결부하여 프로젝트와 행동 방안을 도모해야 합니다. 계획 추진 과정에 중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 포착하여 개혁 정책의 실시와 구체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문 사이의 협력과 협조를 강화해야 하는 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실행 가능하고 실용성이 강한 부대 조치를 함께 연구하고 세분화하여 의약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다 함께 심화해야 합니다. 전 사회가 참여하는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역량이 의약과학기술 혁신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며 의료 혹은 위생 서비스의 공급을 풍부해야 합니다. 지방시범과 지역 간 조류 연동을 격려하고 당중앙이 확정한 개혁 방향과 원칙을 전제로 현지 실정에 맞게 과감하게 탐구하여 복제, 보급할 수 있는 경험과 방법을 더욱 많이 형성해야 합니다. 선전 인도를 강화하고 국가, 지방, 기구 각 차원에서 쌓은 개혁 경험을 잘 활용하여 전 사회가 의료체제 개혁을 지지하고 도모하고 추진하는 량완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봉에 관계되는 대사로서 반드시 인구의 총체적 자질을 힘써 높이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중대한 포트를 했습니다. 인구 발전 전략을 보완하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개혁 개방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고 생산 연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며 인구 부양 비율이 낮아지고 1인당 교육 연한이 늘어나는 등 인구 발전 태세와 표현을 보였으며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보팀목이 되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인구 발전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특징에 비춰 당중앙은 과학적으로 연구 판단하고 출산 정책에 대하여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했습니다. 저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유지된 결과로 2022년 이래 우리나라의 인구 발전은 인구 감소 단계에 들어섬과 동시에 65세 및 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징표로 하는 중등 노령 사회에 들어섰으며 2023년에 이르러서는 1.48%포인트의 폭으로 인구가 계속하여 감소했고 65세 및 그 이상 노인의 인구의 비중이 15.4%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발전은 소자화, 로령화 및 지역 간 인구 발전에서 증감 분화를 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각국이 현대화 과정에서 모두 겪게 되는 규칙적인 현상입니다. 경제 및 사회 발전과 다년간 계획 출산 정책 실시가 이중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인구 발전은 그 전환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세기 90년대 초에 합계 출산율은 이미 인구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의 교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계속 떨어졌는 바 제7차 전국 인구 전면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기적인 저출산율로 하여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의 노령화 문제가 격화됨으로써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과 정령 근로자 수의 축감을 초래했는데 이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인구 환경과 조건의 심각한 변화에 직면했음을 상징합니다. 결정에서 내린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 포치는 이 변화에 부응하여 인구 발전 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신시대 인구 사업의 최상위 설계입니다.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도록 추진하려면 체계적인 관념으로 인구 문제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도모해야 하고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요구에 따라 사업 구상의 깊이와 사업 분야의 폭을 확장해야 하며 개혁 혁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관련 분야의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인 구간, 전계층 관념, 전 생명주기 관념을 수립하고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는 것을 출산 지원 및 격려 조치의 재정과 실시, 취업 우선 정책의 강화,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의 보완 그리고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의 실시 등을 실현하는 것과 요기적으로 결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발전 전략을 실시할 때 체계성, 협동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특별히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도록 추진하려면 인구 사업에서 인도와 격려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는 대로 조언해야 합니다. 출산의 적정 수준과 인구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인구의 고품질 발전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국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출산 수준을 보다 지속 가능한 인구 발전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려면 일반적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출산율의 회복을 저해하는 이런 각종 장애를 해소하려면 가정의 출산 의지와 사회의 출산 목표가 점차 일체질 것이 필요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전략 실시 이래 용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 경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조의 왕으로 불리는

우리는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귀중한 물산이며 생태 보물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산업 기준이 부족하고 품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등 문제로 인해 연변의 양질 인삼 자원이 산업 우세로 둔환되지 못하는 발전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연변 검사 검측 중심에서는 국가 인삼 녹용 제품 품질 검사 검측 중심, 국가 생물 농약 제품 품질 검사 검측 중심, 국가 식용균 검사 검측 중심 세 개 국자호 플랫폼을 바탕으로 20여 년의 실천에 비추어 기준 인솔로 토대를 다지고 과학 연구로 난제를 해결하며 전망 국면을 활성화하여 인삼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 조난 승격을 힘써 추진하는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네, 우선 국가 표준으로 인삼 산업의 생명선을 이어갔습니다. 품질 평가 기준은 산업 고품질 발전의 생명선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인삼은 경험이익의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변 검사 검측 중심 보조임 모륜봉은 연변 인삼 산업 발전의 증인입니다. 표준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인삼 산업 규범화 발전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검사 검측 중심은 44건의 국가 표준의 제정과 수정을 주도했는데 그중 야생 산삼, 홍삼, 생건삼 등 인삼 관련 기준이 33건으로 재배와 관리보호, 원료평가, 가공생산, 등급 구분, 시장유통, 품질감독관리를 아우르는 전체 사슬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련의 대표적인 국가표준이 실시되면서 인삼업종의 발전구도를 완전히 재정립했습니다. 모륜봉은 GB-T1876호 야생산삼평가 및 품질 등급 분류 등 중요한 기준 실행을 징표로 특등, 1등, 2등 야생산삼의 명확한 등급 구분과 평가 요구가 생기고 업종 감독 관리에 중요한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함으로써 조팝삼, 공예삼 등 현상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인삼의 결량화 등급 확정, 품질에 따른 가격 확정, 참고 근거 보유 등을 실현하여 장백산 인삼의 정통 가치가 시장과 소비자들로부터 폭넓게 인정을 받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2003년은 연변 인삼 산업 표준화 발전의 이정표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해 관련 중심은 국가 표준 중에서 야생 산삼의 정의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통해 인삼 재배, 인삼씨를 숲에 뿌려 자라난 리마삼을 산삼 포미에 공식 포함시켰습니다. 이 변경은 리마삼 산업의 규모화 발전 공간을 열어주었으며 산삼 재배업을 향한 사회 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직접적으로 견인해 새로운 산업의 경주로가 마련됐습니다. 네, 표준화 시스템 구축 면에서의 두드러진 기여에 힘입어 연변 검사 검측 중심은 선호하여 중국 표준혁신공헌상, 길림성 표준혁신공헌상 등 중요한 영예를 따냈습니다. 네, 다음 과학 연구를 통해 재배에서 가공에 이르는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4월 15일 전국 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에서 소집한 국가표준현장심사회의가 산동총도에서 열렸습니다. 연변 검사 검축 중심이 제일 초안 작성 단위로서 주도한 파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 원료약과 파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 과립제 두 가지 국가 표준이 전문가팀의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파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는 식물 뿌리 선충 등 토양 전염병을 예방 치료하는 중요한 생물 농약입니다. 장기간 통일된 국가표준의 결핍으로 산업발전, 시장 응용과 품질 감독 관리에서 권위적인 기술적인 의거가 부족하여 국가표준 제정이 매우 필요하고 시급했습니다. 기준 제정 임무를 질럽게 완수하기 위해 연변 검사 검측 중심 기준 초안 작성 소전은
소나요, 산동 초농, 사천 금주 등 국내 종점 생물농약 생산기업에서 현장 조사 연구를 통해 생산기술과 핵심 지표, 검측 방법 등 중요한 기술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업종의 의견과 건의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체계적인 시험과 검증, 서류 작성 보완, 기술 통합을 거쳐 2026년 3월 예정대로 표준 심사용 서류를 완수했습니다. 네, 해당 프로젝트의 관련 기종 제정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인삼 등 특색 작물 병충해 친환경 예방, 통제에 기술 규범 의결을 제공하고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 인삼 제품의 품질 안전을 근원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변 검사 검축 중심이 인삼 등 특색 산업 과학 연구 난관 공략과 기술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축소판입니다. 네, 최근엔간 연변 검사 검축 중심은 두 개로 15건의 과학 연구 과제를 전개했는데 그중 3건은 국가급 과제이고 11건은 성급 과제입니다. 또 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중 13편이 SCI에 수록되었으며 5개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네, 뛰어난 과학연구 성과로 산업 발전의 난점을 해소했습니다. 2025년 검사 검축 중심은 국제권위학술지인 미세화학저널에 연속 3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고 남세농약 잔해물 검축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해온 기질 효과 방해 난제 초점을 맞춰 2종의 일라이트계 종화제와 1종의 소수성 분석 보호제를 혁신적으로 설계냈습니다. 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 새로운 재료들은 기질 효과를 낮추거나 차단하여 농약 잔해물 검측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연변 검사 검축 중심에서 연구해낸 2개의 인삼 사포닌 검축 기술 장치는 국가 실용 신형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1종 인삼 사포닌 추출 장치는 간헐 왕복 회전 분리 기구를 채용하고 고체 액체 분리 능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고순도 수출액을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1종 인삼 사포닌 순환식 분리 장치는 폐쇄고리 파쇄 선별 설계를 통해 기준 미달 과립에 자동 횟수 재가공을 실현하고 원재료 이용률을 현저히 제고하는 등 인삼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 기술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네, 다음 인삼마다 품질 신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변 검사 검축 중심에 조성된 국가 인삼 로경 제품 품질 검사 검축 중심에 5,000평방미터의 표준화 실험실에 들어서면 300여 대의 국내외 선진 설비가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고급 공정사, 석사 연구생 등 고차원 인재로 구성된 전문팀이 한창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중국 품질 인증, 중국 합격 평가 국가 인증위원회, 농산물 질량 안전 검측 기구 심사 등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검측 중심이며 그 검측 대상은 인삼의 모든 지표를 포함하여 토양 재배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품질 통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진정으로 업계를 납득시키는 것은 제도 혁신 면에서의 참담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견본 접수, 검사 분리, 무작위 견본 검사, 등급별 근무 배정 모식을 실행하고 산삼에 대한 감각기관 감정은 전 과정을 고화질로 녹화하며 감정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무륜봉은 완벽한 내부 통제 기제를 구축하여 견본 검사 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고객을 인기 고객과 신용불량 고객으로 구분하고 신용불량 고객에 대해서 감정 봉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바로 이 철칙이 가져온 것은 업계의 좋은 평판이었습니다. 2025년 이 중심은 초녀차의 인삼, 인삼 제품, 토양 견본 검측을 완수하고
산삼 50만 개를 검사 감정했으며 산삼 검사 감정서 12만 부를 발급해 전국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업무는 13개 성과시와 지역을 복사하고 동인당, 호경여당, 동함춘당, 뇌윤상 등 유명 약품 기업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검측 보고의 권위성과 정밀도는 업종의 광범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더 긍정할 만한 점은 연변 검사 검측 중심의 디지털화 봉사면에서의 혁신입니다. 2024년 9월 이 중심은 심판 감정 증서를 사용하여 국가 사물 인터넷 코드 표식 관리 중심과 접목시켰습니다. 전용 인쇄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업무 효율이 매일 30개에서 5,000개로 향상되었습니다. 소비자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삼의 산지, 삼령, 등급, 검사 결과 등 전 생명주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중심은 또 주동적으로 기층에 내려가 봉사하고 백산, 동화, 길림 등 주요 인삼시장에 봉사소를 설립해 인삼농가 상인들의 검사 원가와 손실을 크게 낮췄습니다. 네, 다음 국가검사로부터 국가표준으로의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2025년 연변검사검축중심의 국가검사의 힘으로 산업 토대를 구축하고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프로젝트가 품질강국 5년 기술기구 봉사 고품질 발전 국가급 전형 사례에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단행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고의 긍정을 받았지만 이 중심의 시선은 이미 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병대 원사사업소와 협력을 심화하여 산삼 등급 구분, 삼령 감정, 내재 성분 검측, 공예삼 정밀 감별 등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삼 감정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해 인삼 검사 국가 대표팀을 만들고 산삼 감정 지능 보조 장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전통 감각 기관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네, 무륜봉은 올해 목표는 전국 인삼로경 검사 검측의 선두주자로 될 뿐만 아니라 산업표준의 제정자, 기술혁신의 책원지, 브랜드같이 수호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인삼의 신분 인증으로부터 한계 산업의 표준 체계에 이르기까지 한 실험실의 기술 돌파로부터 전국 시장의 브랜드 신뢰에 이르기까지 연변검사검축중심은 20여 년간의 시간을 들여 국자호 기술기구가 지방특색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생동한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동네 골목에서 이웃의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 마을의 변화를 위해 먼저 나서는 지부. 한 사람의 진심이 이웃을 움직이고 하나의 당 조직이 마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부터 오소 공산당원과 오소 탕삽 종사자, 선진 기층 당 조직 특집. 평범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옥 사회를 밝히는 작은 불빛, 길림성 왕청년 장년가도 강북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며 조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 씨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0: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지역사회에서 오순의 이름 뒤에는 늘 전국 노령모범, 송인대 대표, 훌륭한 서기 등 호칭이 붙어 다닙니다. 수많은 영예를 지닌 여성 강자로 각인되는 오순하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가끔 아프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모든 걸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2008년 오선아는 강북지역사회에 부임했습니다. 당시 관할 구역은 전부 단층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도시와 농촌 홍거지역이라 흙길로 인한 불편이 많았으며 공공화장실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큰 난제는 주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문제, 눈치 오기, 함부로 쌓아둔 물건 등 사소한 일로 인해 이웃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골칫거리를 마주하며 오순아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종이에 두 폭의 그림을 그리고 긴 국자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두 마을의 똑같이 큰 솥에 담긴 죽과 똑같이 한 미터 길이의 국자가 있었지만 한 마을에서는 저마다 자기만 챙기려다가 누구도 죽을 먹지 못했고 다른 한 마을에서는 서로 도우며 떠먹여 주었기에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지역사회 벽돌 안에 붙여놓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것이 강북지역사회 쪽걸상 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림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점차 정책 강의로 이어지고 한의에서 조선으로도 전환되면서 오순아는 주민들 사이에서 그림 잘 그리는 지역사회 사업일꾼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일이 선전 부문의 주목을 받아 널리 알려지면서 그녀는 기층 선전 강연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후 신앙 대강당 나가 홍성류 강사로 활동을 넓혀갔습니다. 수많은 강의 속에서 그가 일관되게 전한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이웃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법이었습니다. 네, 오선아는 항상 수첩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표지가 달아해진 수첩 안에는 누구 집 복도 전등이 고장이 났는지, 어느 어르신이 약을 구입해야 하는지, 염가 임대주택 신청이 어느 단계인지, 이런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수첩은 어느덧 여러 권으로 두껍게 쌓였고 오순아는 주민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꿰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주민 얼굴만 보면 그 집 가정 형편을 훤히 안다고 말합니다. 지역사회 젊은 사업일꾼 두림이 그 비결을 묻자 오순아는 우리는 살아있는 사전이 돼야 하네. 현장에 발자국을 남기고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네. 시간이 쌓이면 자연히 알게 될 거니까.
1: 吴书记在这个江北社区这么多年来所做的工作，我们都看在眼里，兢兢业业，多少年的工作哈，就是一如既往的这样，下班也是没有正点的下班，为这些个居民哈，真是一心一意的服务，被评为全国劳模优秀党务工作者。
0: 그는 줄곧 당 건설을 지역사회 관리의 핵심으로 삼고 1345 기층관리 사업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춰 100가정의 상황을 이해하고 100가정의 지도를 그리고 100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른바 세계 100사업법으로 격자망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격자장을 이끌고 334의 가정을 방문하여 78장의 100가정 지도를 완성했으며 중점적으로 826명의 특수군체와 중점 봉사 대상을 돌봤습니다. 민정, 민심, 민의, 민사 등 3인 봉사를 펼치고 조직 공동 건설과 주민 공동 협력을 통해 세밀한 격자 봉사를 추진했습니다. 노크 행동과 작은 소원 들어주기로 주민의 시급하고 어렵고 걱정하고 절박히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열성, 인내, 세심, 공정, 진심을 바탕으로 한 오식, 오심 사업법을 실천하며 민족 단결의 따뜻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세심하게 사업하냐는 질문에 그는 지역사회 사업에는 지름길이 따로 없어요. 발로 뛰고 많이 방문하고 많이 소통하는 게 전부입니다.
1: 우산화 동지 从北京回来, 我们街道组织开展了一场座谈会, 街道全体基层干部都参与了此次座谈, 大家听取了吴善花同志在接受颁奖典礼的时候的所见所闻, 备受鼓舞, 振奋人心, 都对接下来的社区工作更有干劲儿,更有劲头, 全力提升为人民群众服务和基层治理的工作能力.
0: 네, 오선아의 지역사회 사업은 발로 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헤아리는 인내심에서 비롯됩니다. 몇 년 전 관할구역에 홀로 살던 한 청년으로 인해 이웃들이 큰 불만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출입문 너머로 1년 넘게 쌓인 배달음식 쓰레기에서 악취가 풍겼고 이웃들과 여러 차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여러 번 출동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오선아는 그 청년이 대학 시절에 변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실을 전해 듣고 미리 준비해둔 인재 채용 공고를 구실로 문 밖에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나눈 대화는 오전 9시부터 점심 12시까지 이어지자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청년을 계단 쪽으로 유도하며 경찰과 협력하여 무사히 그를 뇌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3개월 후 청년이 퇴원하자 그의 어머니가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와 오석이가 내 아들을 구해주신 은인이라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을 휴업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청년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 청년이 나아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게 값진 일이죠.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 질환을 앓으며 홀로 살던 주민 김범룡은

0: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봄룡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한 오선아는 그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병상에서 김봄룡은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유독 오순아의 전화번호만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반복해서 다른 사람 번호는 다 잊어버려도 오석의 전화번호만은 기억합니다. 꼭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며 말했습니다. 오순아 역시 김봄룡의 신분증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숫자는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있었습니다. 네, 주민들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던 오선아의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오선아는 다발성 정맥종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복강 내 세 곳에 병조가 있으며 가장 큰 곳은 7cm에 달합니다. 그는 선화요 6차례 수술을 받았고 과로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당부에도 결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수술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살아있는 한 가지 일이라도 더 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병만 계속 의식하면 오히려 괴롭잖아요. 바쁘게 움직이면 또 금세 잊혀지더라고요. 주민들에게는 늘 든든하고 훌륭한 석이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55평방미터도 안 되는 낡은 아파트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지동생을 20년 넘게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10년간 유방암을 앓았던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대학 진학의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보낸 이 18년은 그 자체만으로 저에겐 대학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참으로 소중한 단련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죠. 네, 2025년 오선아는 전국 노령모범으로 선정되었고 2026년에는 전국 우수당사업 종사자로 선정됐습니다. 국가급 영예를 안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일찍 출근하여 늦게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올해 선거에서 그는 재차 지역사회 당위원회석이 겸 주민위원회 주임으로 당선되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 강북 지역사회는 단층집 대신 아파트가 늘어서고 흙길 대신 깨끗한 도로가 이어진 지역사회로 탈바꿈했으며 오선아도 전국 우수당사업 종사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호언장담이 없습니다. 다만 수첩에 빼고 기적힌 주민들의 소소한 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2천여 명의 주민 연락처, 그리고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는 그 한마디가 있을 뿐입니다. 진심이 진심을 이끌어냅니다. 주민이 곧 내 가족이고 지역사회가 곧 우리 집입니다.
1: 我们牢记江山就是人民 人民就是江山，坚持立党为公，执政为民，自觉践行全心全意为人民服务的根本宗旨，坚定地同人民站在一起，想在一起，干在一起。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다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

0: 깨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성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써야지.
0: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3: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0: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3: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0: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3: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이을련, 편편, 목을루, 서찰독, 련편루독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쓸데없이 문장이 장황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리학은 수문제 때에 치서시어사였는데 달변이었고 문장 또한 그 수준이 출중했습니다. 그는 사상 6조 1의 문장들이 실속이 없고 화려함만 강조한 일면이 있음을 심심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리학은 수문제에게 나라의 법령을 반포하여 이런 문풍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려고 작심했습니다. 네, 수문제의 양견도 중국을 통일한 후 정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신들의 표문이 미사일 요구만 추구하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중시하지 않음을 간파하고는 남조 정치의 부패가 이런 화려한 문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는 바로 나라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 공교롭게도 사주자사 사마요지가 올린 표문을 받아보았는데 문풍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내용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수문제가 대노하여 사마요지를 잡아들여 죄를 묻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때 리학의 정문체를 사용하자는 표문도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리학은 위무제와 문제, 명제로부터 시작해 이들이 지엽적인 부분인 문장의 화려함만 추구하고 군주의 도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점차 아랫사람들이 이를 따라 배워 문장체의 화려함만 추구하면서 결국 고정적인 품격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문풍이 후세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과 위해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학은 황제 피하께서 오명을 내려

실속이 없이 화려함만 추구했던 문풍은 이때부터 점차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련편루독은 바로 이 약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상례실을 시찰했습니다.
0: 탐구 잡지가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한종 국가부주석이 뉴질랜드 전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0: 우리나라 상반기 국민 생산 총액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1: 보도여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이 15일 상례실을 고찰하면서 고품질의 도시 재생을 추진한 것은 도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인민도시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민생 수요, 개체, 교과를 전부 인민에게 묻는 원칙을 견제하며 도시 재생의 재반 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진행해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15일 오후 습금평 총서기는 중공장 정치국 위원이며 상례시 당면에 서기인 진길령과 시장 공정의 수행하에 황포구에 위치한 반송 원로 가도 시민 신촌 주택 단지를 찾아 고찰과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시민 신촌 주택 단지에 1950년에 건설한 건물 4동은 개축과 재생을 통해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을 갖추고 엘리베이터를 가설해 거주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지역사회 종합봉사소를 찾아 위생시설이 없는 로후주택 개조 상황과 로후주택구 주민들의 변기통을 들고 다녀야 했던 문제에 대한 역사적 해결 그리고 단지 개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련 상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당장은 도시 사업을 크게 중시하며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탄력성 있으며 문명하고 지혜로운 현대화 이민 도시를 건설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으며 도시의 로후주택 단지 개조는 그 중요한 일환이라고 표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 반드시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바라는 바를 생각하고 대중들이 급해하는 문제를 다그쳐 해결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꾸준히 공을 들여 대중들이 관심하는 일을 하나하나씩 잘 풀어나가며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합니다. 수를 놓는 정성으로 주택단지의 관리와 변민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대중들이 만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퇴직 주민 주공리의 집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거주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조공리는 총서기에게 주방, 화장실이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기뻐하면서 대중의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마음에 담아야 한다며 대중들의 삶은 가정사이기도 하지만 더욱이는 나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산당은 오직 이민을 위해 봉사하며 이민 대중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야 당과 정부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주공리에게 퇴직 생활을 잘 누리고 가정도 잘 갖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습금평 총서기는 지역사회 당원 군중 봉사소를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과일과 채소 공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민거실에서 주민대표, 가도 간부, 지역사회 사업일꾼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0: 지역사회는 도시관리체계의 기본 단위라고 표했습니다. 지역사회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자원, 서비스, 관리 등이 기층 일선에 돌려지도록 추진하며 기층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역량을 부여해야 합니다. 당건설의 인솔력을 한층 더 강화해 지역사회 당조직의 지도하에 주민위원회, 업주위원회, 주택관리위원회 간 협업 운행의 새로운 모식을 적극 모색하고 완전한 지역사회와 편민생활권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 실제적인 일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줘야 합니다. 고찰 과정의 습금형 정석에는 지금은 홍수 방지 사업의 관건 시기라며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강우와 홍수 상황, 태풍 날씨를 예의주시하고 위험 부담과 우환에 대한 조사를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개하며 홍수 방지, 재해 구조 등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이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가 고찰에 수행했습니다.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계자들도 고찰에 수행했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인민도시 이름을 전면적으로 실천하자란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7월 16일에 출판된 제14기 담구잡지가 중공장 정속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의 중요한 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해 꾸준히 분투하면서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05년간 꾸준히 분투하면서 중국 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마크스주의의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세계 역사 진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단련시켰습니다. 105년 동안 이어진 분토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은 우리 당이 기타 정당과 정치 역량이 견줄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시종 전진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과감하게 짊어지고 시종 전략적 주도권을 굳건히 잡았으며 발전 대세에 따르고 시종 시대의 선두에서 달렸습니다. 투쟁에 능하고 필승의 신념을 시종 유지하며 자신을 강건하게 만들고 생기와 활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실제와 결복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하고 빛냈습니다. 그리고 당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본색을 바꾸지 않으며 본연의 취지와 전통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확보했습니다. 그는 신시대 새로정의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려면 전체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발 정진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로선, 기본 방략을 드팀없이 견제하고 인민의 의지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해야 합니다. 정진 과정에 봉착한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1: 한정 국가 부주석이 7월 15일 북경에서 뉴질랜드 전 총리 존 키를 접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중국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존 키 선생의 장기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찬성하며 당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두 번째 시민에 진입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은 더 공활한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함께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관찰하고 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 긍정적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향후 중국은 계속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진력할 것입니다. 존 키 전 총리는 중국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은 뉴질랜드에 거대한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양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시종 중국을 벗으로 간주합니다. 쌍방이 무역과 투자,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0: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압력을 극복하고 외부 충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생산 총액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안정세, 새로운 성장세, 고품질 발전세를 이어가면서 강력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였습니다. 경제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주요 지표가 합리한 구간에서 움직였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생산 총액은 동기 대비 4.7% 증가한 69조 6천억 원, 성장률은 연간 경제 성장 예기 목표에 부합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중동 지역의 지연 충돌로 세계 에너지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중국은 자주적 생산과 다원화 수입을 병행하면서 상반기 주요 에너지 제품 생산이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자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생활과 산업 전반의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여름 곡물의 증산과 풍작을 실현하면서 식량 안전 기반을 다졌으며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은 갈수록 돋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방향을 따라 안정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여가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확대했습니다. 전통 산업은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녹색 전환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첨단 기술 산업과 현대 서비스업, 디지털 산업 등 새로운 기술과 분야를 대표하는 업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상반기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13.3% 증가하고 인공지능 관련 집적 회로 제조, 스마트 차량, 장비 제조 등 업종은 모두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집적 회로 생산량은 2,798억 개로 일 평균 생산량이 15억 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질적 효익을 최적화하고 개선하며 경제 발전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상반기 제조 비중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제조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26.2%에 달했습니다. 서비스업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향상했습니다. 상반기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5.2% 증가하고 GDP 대비 비중은 59.5%,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률은 66.1%를 기록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소비가 질적으로 향상하고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사회 소비품과 서비스 소매 총액이 동기 대비 2.7% 증가하면서 서비스 소비가 량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상반기 서비스 소매액이 동기 대비 5.3% 증가하면서 상품 소매액보다 4.2%포인트 빠른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소비, 친환경 소비 등의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이 대중들의 일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총량이 합리하게 증가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체계 지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상반기 금융총량이 합리하게 성장했습니다. 6월 말 광의적 통화 M2 잔액이 동기 대비 8% 증가하고 증가률은 명목 GDP 증가률보다 높았습니다. 상반기 이민폐 신규 대출 규모는 10조 7,200억 원, 신규 채권 융자는 8조 5,100억 원을 증가했습니다. 채권 융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체계 지원을 다졌습니다. 총량 증가와 함께 상반기 신용 자금이 과학기술 혁신과 소형 기업, 영세 기업 등 중점 분야와 취약한 고리로 더 많이 흘러들었습니다. 6월 말 소형 기업과 영세 기업 대출 잔액이 동기 대비 8.3%, 산업 중장기 대출 잔액이 5.9% 증가해 모두 전반 대출 성장폭을 웃돌았습니다. 사회 종합 융자 원가가 사상 비교적 낮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6월 신규 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동기 대비 20기점 낮은 3.0%, 신규 개인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동기와 비슷한 3.1%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상반기 인민폐 환율은 안정 속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6월 말 여러 화폐에 대한 인민폐 가치가 지난해 연말 대비 4.7% 평가 절상하고 달러 대 환율은 지난해 연말보다 3%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면 금융시장은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송 신양시와 서장자치구 낙주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화하여 추진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습 교양의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송 신양시는 방문조사, 좌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부 주거지역, 공원 등 공공장소의 체육기구 로후화, 운동지도 부족, 과학적 보호 상식, 미비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신양시는 체육부문이 주관하고 관할군의 가도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시 약 3천 요점의 체육기구 사용 상태를 전수 점검한 후 로후화되거나 손상된 시설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고 일상적인 수리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학의 체육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육 지도자팀을 구성하고 농촌과 주거지에 심입해 체육 단련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신양시 현급 이상 지도 간부들은 의료보건, 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1960여 건의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정비와 시정 대장을 마련하여 항목별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학습 교양 과정에서 서장 낙주시 당원 간부들은 가정 방문, 의견함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습니다. 세내구 로맥향 조곡촌은 고산 동토지대에 위치해서 주민들이 목욕을 하려면 시내까지 왕복 3시간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인력과 물자를 투입하여 우물을 파 물을 저장하고 보온과 동파 방지 조치를 취하며 태양광 공결 등 기술을 활용해 온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마을에 소규모 목욕탕까지 건설했습니다. 올 3월 이후 낙주시는 이와 같은 촌급 목욕탕 19곳을 완공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모든 외딴 목초지 마을에 촌급 목욕탕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낙주시는 각종 문제 9,393건을 정리 점검하고 그중에 6,900여 건을 처리했으며 촌급 목욕탕, 작은 주방 등 여러 민생 개선 사업을 잇따라 시행했습니다. 낙주시는 이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실천 과제를 통해 학습 교양의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1: 최근 며칠간 우리나라 동북 여러 지역에 강한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각 지각 부문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된 강한 장마의 영향으로 길림성 동부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홍수 방어 정세가 준엄해졌습니다. 7월 15일 오전 6시 기준 길림성 전역의 50개 하천에 67개 수문 관측소 수위가 경계 수위, 위험 수위를 초과했습니다. 휘발하, 목당강 길림 구간에서는 뚜렷한 범람 과정이 나타나 하천의 배수 압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지 무장경찰, 민병, 소방 등 구조인력은 주요 하천 지방전선에 투입되어 단계별, 구간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분출 지점을 신속히 덮고 막으며 지방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일 흥룡강성 영안시 위치한 경박호는 홍수 제한 수위를 초과하여 원류가 발생했습니다. 14일부터 영안시는 3천여 명 인력을 동원하여 길이 2.4km, 높이 1.3m의 강변 홍수 방어 보조 제방을 긴급히 축조하고 강변 지역에 대해서 교통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에서는 29개 강변 마을에 1,600여 명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15일 련형성의 이번 강한 장마는 기본적으로 끝났지만 지속된 폭우로 인해 도시 일부 구간의 침수가 심각합니다. 심양시 환경보건부문은 860여 대 각종 차량을 투입하여 주야로 도시 도로의 토사 제거와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배관망을 소통시키고 있습니다. 무순에서는 교통 등 관련 부문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여러 간선 도로에 대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일 국가재해방지감축구조위원회는 길림성에 대해서 국가사급 재난구조 비상대응을 가동하고 실무조를 현장에 파견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예산 내 투자금 3천만 원을 긴급 배정하여 길림성의 태풍, 폭우, 홍수재해 이후 비상복구를 지원했습니다. 14일 국가홍수방지가뭄대처총지휘부 판공실은 관계부문과 함께 료능성의 제방, 순찰용 탐조 등등 주황홍수방어 물자를 추가로 조달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4억 3천만 원의 주황 자연재해 구조자금을 긴급배정하여 10개 선과 자치구, 직할시에 홍수 태풍 방어와 비상구조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0: 교통운수부가 7월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는 농촌교통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리와 정비 사업의 디지털화 승격을 추진하여 농촌 도로가 연결해서 승격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례성 해남 장족자치주 공화현에서는 총길이 52km 이상에 달하는 농촌 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도로는 정례호 관광지와 린근 두 개 향진을 이어줍니다. 이달 말 개통되면 린근 6,000명 주민들의 출행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허수 주변 성수기 교통 압력을 완화하고 연선 관광 산업 발전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올 들어 농촌 도로의 관리와 유지도 함께 승격되고 있습니다. 명안은 스마트 검축 차량을 이용해 현과 향의 도로를 자동으로 스캔하여 균열, 치마 등 결함을 정밀하게 식별하면서 요지 관리에 데이터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농촌 도로 고정 자산 투자는 1,4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개조 보수 공사는 34,000km, 요지 보수 공사는 65,000km를 완수하여 서비스 능력과 안전 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에너지국이 7월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전사회 전력 사용 총량이 동기 대비 5.3% 증가한 5조 999억 킬로와트시, 그중 충전, 배터리 교환, 서비스업 전력 사용량이 56.9% 증가하고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업 전력 사용량이 44% 증가했습니다.
0: 국가통계국이 7월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일선 도시의 신축 상품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0.1%, 중고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0.3% 상승하면서 연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70개 대중도시 가운데 신축 상품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한 도시는 전달보다 4개 증가한 20개입니다.
1: 인공지능 인화 인터랙티브 봉사관리 잠정 방법이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법은 인공지능 인화 인터랙티브 봉사를 인류를 위한 보조와 봉사로 정의했습니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적 교류를 대체하거나 사용자의 심리를 통제하고 이존하도록 유도하는 등 서비스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상적 교류와

0: 1월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법은 기업의 정보 공시 행위를 오마게 다스리고 실증을 숨기고 허위 사실을 꾸미며 경위가 심각할 경우 엄중 위법 신용불량 명단에 넣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중점 액상 식품 도로 산적 운송에 참여하거나 특수 설비에 동일한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생산을 중지하지 않거나 리콜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엄중 위법 신용불량 징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1: 미군 중앙사령부가 15일 발표한 데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미군이 이란에 대해 제2라운드 타격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협하는 이란 군사력이었습니다. 이 밖에 미군은 이란에 대해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하고 이란 항구로 향하는 한 유조선을 타격해 관련 유조선이 항행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란에 따르면 이란 남부 헹가임 섬이 미군의 포탄 공격을 받았으며 서남부 후지스 탄성 수부인 아와스 일부 지역에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가 15일 이란 무장 력량이 표명했듯이 이란 영토에 대한 그 어떤 침범 행위도 필연코 상한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 대해서 이란은 아무런 계획도 없으며 현재 방어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 수부 아르빌에 위치한 미국 주재 아르빌 영사학원 링근 지역이 15일 저녁 무인기 습격을 받았고 쿠웨이트 경내 한 미군 기지 부근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초보적으로 확인한 결과 미군 장비와 인력이 모두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오늘은 50년간 이어진 중국 모잠비크 보건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 4월 15일 모잠비크 원조 제일진 중국 의료팀 성원 29명이 모잠비크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림상치료에서 인재 양성, 기술 이전, 공중보건 응급, 의료 인프라 건설까지 보건 분야의 상무 협력은 모잠비크 보건 사업을 힘있게 견인했습니다. 모잠비크 보건부 장관 우세 네이세는 지난 50년 동안 상무 협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이 모잠비크의 의료신을 파견한 것은 하나의 의료 협력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독일은 단결의 역사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를 극복하면서 여러 세대가 시종 견지해온 파트너 관계의 중요한 구현이기도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은 26차례에 걸쳐 연인수로 383명의 의료신을 모잠비크에 파견했으며 이들이 치료한 환자는 연인수로 1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의료진은 일반 진찰 외에 고난이도 수술도 진행했습니다. 이를테면 1986년에 파견된 제5진 중국 의료진은 현재서 오른팔 절단 재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2019년에 파견된 제22진 중국 의료진은 간암 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모잠비크 국가방송국 기자인 이나쇼 세자르는 중국 의료진이 치료한 환자 중 한 명입니다.

1987년 6살이었던 세자르는 손가락이 밀가루 반죽 기계에 감겨들어 크게 다쳤습니다. 마푸더 중심병원에서 세자르는 중국의 의료진의 치료를 거쳐 다친 손가락을 회복했습니다. 세자르는 중국 의료진의 의술에 대해 감복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쌍목 협력을 통해 현재 많은 환자들이 중국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상 진찰 외에도 중국 의료진은 모잠비크의 돌발 사태와 자연재해 비상구조에 수차나 참여했습니다. 2019년 강한 열대 폭풍인 이다이가 모잠비크에 상륙했을 때도, 2026년 심각한 홍수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중국은 의료물자 등을 지원했습니다. 오세네시 보건장관은 현재 공중보건사태에 대처하고 모잠비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면에서 양국 간 보건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우세네이시 보건부장은 환자 치료 외에도 중국 의료진은 모잠비크의 우려일꾼 양성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외과 마취, 종이학 등 영역의 인재 양성에 도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마포도 중심병원의 원격 의료와 복강 경수술 등 기술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마포도 병원은 스마트 모의 지능형 복강경 훈련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현지 의사들이 복강경 기술 교육을 받도록 하고 현지의 복부 수술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과 모잠비크 양국은 의료기구와 전문대학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아 마푸더 중심병원은 중국 아프리카 연합 의료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국가급 외과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오세네이세 보건장관은 중국 아프리카 연합 의료센터는 외상치료 능력을 중점적으로 제공해 교통사고 부상자들을 치료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새로운 국가급 외과센터가 건설되면 모잠비크의 외과 진료 수준과 지역 의료봉사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네이세 보건장관은 보건분야에서 쌍무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모잠비크의 보건체계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며 더 많은 모잠비크 민중들이 자국에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50년간 이어진 중국 모잠비크 보건협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지간 권에서는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송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서장 리워지현의 너루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직면한 세 가지 단기 충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세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사천성 대량산 오지에는 절벽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발전과 변화는 민족 간의 서로 도와 현지

0: 이족 주민들의 공동 발전을 이끌어낸 생동한 사례입니다. 해가 지평선을 비추자 사천성 대량산 소각현 무은저 지역사회 새로 지은 아파트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신체 단련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모세열부는 그의 옛집 여기에서 70km 떨어진 절벽 마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절벽 마을에 돌아가려면 모세열부는 긴 철제 계단을 지나야 합니다. 그늘 내 절벽 마을은 외딴 마을에서 인기 마을로 변모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이 외부와 교류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을과 지면의 수직거리가 약 800m 되어 사람들의 이동은 오직 등나무 사다리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 저는 절벽마을 토박이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이 길을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땐 등나무 사다리를 탔는데 오르내릴 때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등나무 사다리가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사지를 모두 사용해 기어오르는 시기였죠.
0: 빈곤해탈 공락 행동에서 촌민들의 출행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는 120톤의 강철 재료, 총 6,000개의 강철 파이프를 투입했습니다. 2017년 6월, 2,556개의 철제 계단이 등나무 사다리를 완전히 대체해 주민들의 이동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모세얼부와 절벽 마을의 84가구 빈곤 가구는 강철 사다리와 작별하고 층집 계단을 오르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절벽 마을은 교통 상황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 남은 많은 사람들이 과수 재배, 이족 자수 등을 시작했고 마을의 관광 승격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절벽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족 주민들의 삶도 관광객들과의 교류 속에서 행복하고 달콤해지고 있습니다. 절벽 마을의 변화사는 민족 간의 대단결과 여러 민족이 서로 돕고 지원하며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지는 생동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소수민족 지구의 발전을 관심하고 여러 민족의 대단결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추구와 노력 방향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100년 분투 과정과 경험은 통일 전선이 시종 중국 공산당이 적을 물리치고 집권 흥국을 이룩하는 중요한 무기임을 진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이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을 단합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보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통일전선을 시종 드팀없이 견지해야 할까요? 습금평 총서기의 정체로운 논술을 들어보겠습니다.

0: 六合同风，九州共冠，秦汉雄风，大唐气象，康乾盛世，都是各民族共同铸就的历史。今天，我们实现中国梦，就要紧紧依靠各族人民的力量。
1: 병거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전고 제4부 전자만홍의 법날 동일전선편 세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장 리워지현의 노루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 참도시 리워지현 나등통 목장 상기슬개는 금빛꽃들이 온 들판을 뒤덮었고 산바람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풍깁니다. 보호국 관리원인 바이마저와는 웅크리고 앉아 굵은 소금을 버무린 풀뿌리를 노루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노루는 먹이를 몇 입씩 먹을 때마다 그의 팔뚝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바이마저와는 50여 년 전 어머니가 구조해준 세 마리 새끼 노루도 이렇게 어머니를 따랐다면서 어머니가 소리내어 부르면 겁이 많은 노루도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 겨울의 어느 날 밤 폭설이 상기를 막았습니다. 당시 15살인 바이마저완의 어머니 샹추람은 자다가 문 밖에서 나는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세 마리 새끼 노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앞에 선 새끼 노루가 이마로 문짝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샹추람은 말없이 노루들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루 젖이 없기에 대신 야크의 젖을 짜 먹였고 밤에 추위를 타지 않도록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2년이 흐르자 새끼들은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샹추람은 노루들을 방봉산 기슭으로 데려다가 산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해 겨울 매서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 세 마리 노루가 다시 찾아왔고 세 마리 새끼 노루 뒤에는 노루 무리까지 따르고 있었습니다. 새끼 노루들은 곧장 샹추람의 곁으로 달려와 이마와 뺨으로 그늘을 비볐습니다. 그 후로 노루들은 여름이면 산으로 올라 번식하고 겨울이면 가족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샹추람은 일찌감치 나무나 풀뿌리에 소금을 넣어 먹이를 준비해 목장에서 노루들을 기다렸습니다. 1974년 샹추람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소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못한 이 서장 여성은 단 하나의 소박한 진리만은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산당원은 대중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도 지킨다는 신념이었습니다. 1993년 리워지 노루 자치구급 자연보호구가 정식으로 설립되자 샹추람은 보호구 관리원이 되었습니다. 책임자가 왜 보수도 적고 편제도 없는 이 일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나는 동물들 하나하나를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노루가 새끼를 뵌 건지, 어느 노루가 아픈 건지, 어느 노루가 새끼가 작년에 죽었는지 다 기억한다면서 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나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초봄 폭설이 목장을 덮쳐 노루들이 먹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샹추람은 온 가족과 이웃을 불러모아 야크대를 몰고 근초와 나무뿌리 소금을 싣고 눈밭으로 나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네의 다리는 동상으로 크게 부어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동행하던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굳고 공고했지만 그녀는 사노이 노루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찌 떠날 수 있는가고 하면서 당원이기에 남이 고생하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노루 무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눈더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혀로 그녀의 부어오른 손을 핥았고 샹추람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바이마저와는 어머니는 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날만은 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리워지현 노루 개체수는 보호구 설립 초기의 500여 마리에서 한때 8천여 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중 90% 이상이 보호구 안에서 서식했습니다. 샹추람은 고원의 생명과 초목, 강산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공산당원들이 앞장서 완수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8월 림정 직전의 샹추람은 두 아들들을 불러넣고 잊지 말고 겨울에는 노루들이 월동하는 데 필요한 소금을 넉넉히 준비해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바이마즈 왕과 그의 형 렌칭 저페이가 어머니 광주리와 호각을 이어받아 보호국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황혼녘 김엔 목장에서 다시 부름소리가 울려 퍼지면 노루들이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이 목장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3: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2: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요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직면한 세 가지 단기 충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12일 외국 세력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해 당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남부 항로는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불확실성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양쪽 모두 세 가지 단기적인 충격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차 차단되면서 원유 공급이 다시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해운 관측 기관의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12일 가시적인 통항 상황이 거의 없었으며 유조선 두 척만이 해협에 접근했습니다. 국제시장봉사기관인 케플러사 데이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달 초 일평균 수십 척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몇 주 만에 최저 수준이자 이란 전쟁 전 일평균 100척 이상에 비해 대폭 낮은 수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해협 운송이 다시 정체될 경우 원유 공급 전망이 뚜렷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파티의 비롤 사무총장은 10일 현재 해만 지역의 일평균 원유 공급량은 1600만 배럴에 불과해 중동 충돌 전에 2400만 배럴보다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석기관인 반다 인사이트 창립자 반다나 하리는 호르무즈 해협 해운이 다시 정체됨에 따라 유가가 크게 인상할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12일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동부 시간 12일 오후 5시 기준 미군이 이란에 대한 신규 타격을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타격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일주일 내에 이란에 가한 네 번째 타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지속되면서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자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은 12일 세 주 거래를 시작한 후 뚜렷하게 상승해 상승폭이 한때 4%를 넘었습니다. 둘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정제유 공급의 최신 병목으로 되었습니다. 러시아 여러 정유 공장들이 습격을 받으면서 러시아 내 가솔린과 디젤 유류 생산량이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케플러사 통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의 디젤과 가솔린의 일평균 출하량은 23만 4천 배럴로서 6월에 40만 배럴보다 훨씬 낮고 2025년 평균 수준보다 71% 감소했습니다. 국내 연료 공급 긴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8일 디젤유 수출 금지를 선언했고 금지 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세계 2위 디젤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이번 금지 조치는 전 세계 디젤유 공급 압력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금지 조치 발효 후 유럽 디젤유 시장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파르타 코모디티즈 석유 시장 분석가 아비셰크 쿠마르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재고가 대폭 삭감된 배경에서 이번 디젤유 수출 금지는 거의 최악의 시점에 발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동 정유 공장이 아직 운영을 회복하지 못했고 러시아 연료 생산이 습격으로 제한됨에 따라 6월 전 세계 정유 공장의 원유 가공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공급 압력이 끊임없이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유럽 여러 지역이 역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력 수요가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경제정책 싱크탱크 브뤼겔 연구소 시모나 탈리아피에트라 고급 연구원은 현재 유럽 에너지 시장이 삼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냉방 수요의 급격한 증가, 발전소 전력망 효율 저하, 일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온도 상승, 공급 부족으로 인한 발전량 감축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휘발유 가격이 중동 전쟁 전보다 약 30%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항공권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여름 더 많은 미국인이 국내 여행을 선택하면서 자가용 여행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연료 재고 소진 속도가 이미 정상 수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지속되고 정유 공장 생산 능력이 회복하기 어렵거나 더 위축될 경우 올여름 글로벌 가솔린 공급은 지속적으로 긴장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정금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잘될 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기회가 오고 원하던 일이 풀렸을 때라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진짜 인생이 바뀌는 것은 무너질 때입니다. 회사가 망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네, 대부분의 변화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이 편할 때는 굳이 인생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불편해야 움직이고 막다른 길에 도착해야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립니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도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우리 인생도 가장 힘든 시기를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지역사회를 밝히는 작은 불빛, 길림성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주민위원회 주임 오선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련편 루독의 뜻풀이와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불어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0: 오늘 시간에는 의약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의약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의약 혹은 위생체제 개혁의 심화는 관련 범위가 높고 사회의 관심도가 높으므로 반드시 당위원회 령도, 정부 주도, 부문 협동, 사회 참여, 조민 공동 건설, 조민 공유의 사업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당과 정부에서 함께 틀어주고 관리하는 조직 영도 기제를 한층 더 완비하고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정부의 령도 책임을 강화하며 구체적인 실시 조치를 제정하고 15호 교획의 연구 재정과 결부하여 프로젝트와 행동 방안을 도모해야 합니다. 계획 추진 과정에 중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 포착하여 개혁 정책의 실시와 구체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문 사이의 협력과 협조를 강화해야 하는 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실행 가능하고 실용성이 강한 부대 조치를 함께 연구하고 세분화하여 의약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다 함께 심화해야 합니다. 좋은 사회가 참여하는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역량이 의약과학기술 혁신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며 의료 혹은 위생 서비스의 공급을 풍부해야 합니다. 지방시범과 지역 간 조류 연동을 격려하고 당조항이 확정한 개혁 방향과 원칙을 전제로 현지 실정에 맞게 과감하게 탐구하여 복제, 보급할 수 있는 경험과 방법을 더욱 많이 형성해야 합니다. 선전 인도를 강화하고 국가, 지방, 기구 각 차원에서 쌓은 개혁 경험을 잘 활용하여 전 사회가 의료체제 개혁을 지지하고 도모하고 추진하는 량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봉에 관계되는 대사로서 반드시 인구의 총체적 자질을 힘써 높이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조항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했습니다. 인구 발전 전략을 보완하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개혁 개방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고 생산 연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며 인구 부양 비율이 낮아지고 1인당 교육 연한이 늘어나는 등 인구 발전 태세와 표현을 보였으며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보팀목이 되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인구 발전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특징에 비춰 당장은 과학적으로 연구 판단하고 출산 정책에 대하여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했습니다. 저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유지된 결과로 2022년 이래 우리나라의 인구 발전은 인구 감소 단계에 들어섬과 동시에 65세 및 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징표로 하는 중등 노령사회에 들어섰으며 2023년에 이르러서는 1.48%포인트의 폭으로 인구가 계속하여 감소했고 65세 및 그 이상 노인의 인구의 비중이 15.4%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발전은 소자화, 노령화 및 지역 간 인구 발전에서 증감 분화를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각국이 현대화 과정에서 모두 겪게 되는 규칙적인 현상입니다. 경제 및 사회 발전과 단연간 계획 출산 정책 실시가 이중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인구 발전은 그 전환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세기 90년대 초에 합계 출산율은 이미 인구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의 교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계속 떨어졌는 바 제7차 전국 인구 전면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기적인 저출산율로 하여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의 노령화 문제가 격화됨으로써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과 정령 근로자 수의 축감을 초래하는데 이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인구 환경과 조건의 심각한 변화에 직면했음을 상징합니다. 결정에서 내린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 포치는 이 변화에 부응하여 인구 발전 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신시대 인구 사업의 최상위 설계입니다.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도록 추진하려면 체계적인 관념으로 인구 문제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도모해야 하고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요구에 따라 사업 구상의 깊이와 사업 분야의 폭을 확장해야 하며 개혁 혁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관련 분야의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인 구간, 전계층 관념, 전 생명주기 관념을 수립하고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는 것을 출산 지원 및 격려 조치의 재정과 실시, 취업 우선 정책의 강화, 기본 공공 서비스 체계의 보완 그리고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의 실시 등을 실현하는 것과 요기적으로 결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발전 전략을 실시할 때 체계성, 협동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특별히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도록 추진하려면 인구 사업에서 인도와 격려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는 대로 조언해야 합니다. 출산의 적정 수준과 인구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인구의 고품질 발전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국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출산 수준을 보다 지속 가능한 인구 발전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려면 일반적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출산율의 회복을 저해하는 이런 각종 장애를 해소하려면 가정의 출산 의지와 사회의 출산 목표가 점차 일체질 것이 필요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전략 실시 이래 영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초의 왕으로 불리는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귀중한 물산이며 생태 보물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산업 기준이 부족하고 품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등 문제로 인해 연변의 양질 인삼 자원이 산업 우세로 둔환되지 못하는 발전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연변 검사 검측 중심에서는 국가 인삼 녹용 제품 품질 검사 검측 중심, 국가 생물 농약 제품 품질 검사 검측 중심, 국가 식용균 검사 검측 중심 세 개 국자호 플랫폼을 바탕으로 20여 년의 실천에 비추어 기준 인솔로 토대를 다지고 과학연구로 난제를 해결하며 전반 국면을 활성화하여 인삼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 조난 승격을 힘써 추진하는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네, 우선 국가 표준으로 인삼 산업의 생명선을 이어갔습니다. 품질 평가 기준은 산업 고품질 발전의 생명선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인삼은 경험에 의해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변 검사 검측 중심 보조임 모륜봉은 연변 인삼 산업 발전의 증인입니다. 표준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인삼 산업 규범화 발전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검사 검측 중심은 44건의 국가 표준의 제정과 수정을 주도했는데 그중 야생 산삼, 홍삼, 생건삼 등 인삼 관련 기준이 33건으로 재배와 관리 보호, 원료 평가, 가공 생산, 등급 구분, 시장 유통, 품질 감독 관리를 아우르는 전체 사슬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련의 대표적인 국가 표준이 실시되면서 인삼 업종의 발전 구도를 완전히 재정립했습니다. 모륜봉은 GB-T1876호 야생 산삼 평가 및 품질 등급 분류 등 중요한 기준 실행을 징표로 특등, 1등, 2등 야생 산삼의 명확한 등급 구분과 평가 요구가 생기고 업종 감독 관리에 중요한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함으로써 조팝삼, 공예삼 등 현상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인삼의 결량화 등급 확정, 품질에 따른 가격 확정, 참고 근거 보유 등을 실현하여 장백산 인삼의 정통 가치가 시장과 소비자들로부터 폭넓게 인정을 받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2003년은 연변 인삼 산업 표준화 발전의 이정표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해 관련 중심은 국가 표준 중에서 야생 산삼의 정리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통해 인삼 재배, 인삼씨를 숲에 뿌려 자라난 리마삼을 산삼 포미에 공식 포함시켰습니다. 이 변경은 리마삼 산업의 규모화 발전 공간을 열어주었으며 산삼 재배업을 향한 사회 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직접적으로 견인해 새로운 산업의 경주로가 마련됐습니다. 네, 표준화 시스템 구축 면에서의 두드러진 기여에 힘입어 연변 검사 검측 중심은 선호하여 중국 표준혁신공헌상, 길림성 표준혁신공헌상 등 중요한 영예를 따냈습니다. 네, 다음 과학 연구를 통해 재배에서 가공에 이르는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4월 15일 전국 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에서 소집한 국가표준현장심사회의가 산동총도에서 열렸습니다. 연변 검사 검축 중심이 제일 초안 작성 단위로서 주도.

또한 바이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노스 원료약과 바이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노스 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전문가팀의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바이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노스는 식물 뿌리 선충 등 토양 전염병을 예방치료하는 중요한 생물농약입니다. 장기간 통일된 국가표준의 결핍으로 산업발전, 시장 응용과 품질 감독관리에서 권위적인 기술적인 의거가 부족하여 국가표준 제정이 매우 필요하고 시급했습니다. 기준 제정 임무를 질높게 완수하기 위해 연변 검사 검측 중심 기준 초안 작성 소서는 소나요, 산동 초농, 사천 금주 등 국내 종점 생물농약 생산 기업에서 현장 조사 연구를 통해 생산 기술과 핵심 지표, 검측 방법 등 중요한 기술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업종의 의견과 건의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재기적인 시험과 검증, 서류 작성 보완, 기술 통합을 거쳐 2026년 3월 예정대로 표준 심사용 서류를 완수했습니다. 네, 해당 프로젝트의 관련 기종 제정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인삼 등 특색 작물 병충해 친환경 예방, 통제에 기술 규범 의결을 제공하고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 인삼 제품의 품질 안전을 근원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변 검사 검축 중심이 인삼 등 특색 산업 과학연구 난관 공략과 기술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축소판입니다. 네, 최근엔간 연변 검사 검축 중심은 두개로 15건의 과학연구 과제를 전개했는데 그중 3건은 국가급 과제이고 11건은 성급 과제입니다. 또 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중 13편이 SCI에 수록되었으며 5개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네, 뛰어난 과학연구 성과로 산업 발전의 난점을 해소했습니다. 2025년 검사 검축 중심은 국제 권위 학술지인 미세화학저널에 연속 3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고 남세농약 잔해물 검축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해온 기질 효과 방해 난제에 초점을 맞춰 두 종의 일라이트계 종화제와 한 종의 소수성 분석 보호제를 혁신적으로 설계냈습니다. 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 새로운 재료들은 기질 효과를 낮추거나 차단하여 농약 잔해물 검측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연변검사 검축 중심에서 연구해낸 두 개의 인삼 사포닌 검축 기술 장치는 국가 실용 신형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일종 인삼 사포닌 추출 장치는 간헐 왕복 회전 분리 기구를 채용하고 고체 액체 분리 능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고순도 수출액을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일종 인삼 사포닌 순환식 분리 장치는 폐쇄고리 파쇄 선별 설계를 통해 기준 미달 과립에 자동 횟수 재가공을 실현하고 원재료 이용률을 현저히 제고하는 등 인삼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 기술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네, 다음 인삼마다 품질 신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변 검사 검축 중심에 조성된 국가 인삼 로경 제품 품질 검사 검축 중심의 5,000평방미터의 표준화 실험실에 들어서면 300여 대의 국내외 선진 설비가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고급 공정사, 석사 연구생 등 고차원 인재로 구성된 전문팀이 한창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중국 품질 인증, 중국 합격 평가 국가 인증위원회, 농산물 질량 안전 검측 기구 심사 등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검측 중심이며 그 검측 대상은 인삼의 모든 지표를 포함하여 토양 재배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품질 통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진정으로 업계를 납득시키는 것은 제도 혁신 면에서의 참담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견본 접수, 검사 분리, 모자기 견본 검사, 등급별 근무 배정 모식을 실행하고 산삼에 대한 감각기관 감정은 전 과정을 고화질로 녹화하며 감정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무륜봉은 완벽한 내부 통제 기제를 구축하여 견본 검사 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고객을 인기 고객과 신용불량 고객으로 구분하고 신용불량 고객에 대해서 감정 봉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바로 이 철칙이 가져온 것은 업계의 좋은 평판이었습니다. 2025년 이 중심은 초녀차의 인삼, 인삼 제품, 토양 견본 검측을 완수하고 산삼 50여만 개를 검사 감정했으며 산삼 검사 감정서 12만 부를 발급해 전국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업무는 13개 성과시와 지역을 복사하고 동인당, 호경여당, 동함춘당, 류윤상 등 유명 약품 기업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검측 보고의 권위성과 정밀도는 업종의 광범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더 긍정할 만한 점은 연병 검사 검측 중심의 디지털화 봉사 면에서의 혁신입니다. 2024년 9월 이 중심은 심판 감정 증서를 사용하여 국가 사물 인터넷 코드 표식 관리 중심과 접목시켰습니다. 전용 인쇄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업무 효율이 매일 30개에서 5,000개로 향상되었습니다. 소비자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삼의 산지, 삼령, 등급, 검사 결과 등 전 생명주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중심은 또 주동적으로 기층에 내려가 봉사하고 백산, 동화, 길림 등 주요 인삼 시장에 봉사소를 설립해 인삼 농가 상인들의 검사 원가와 손실을 크게 낮췄습니다. 네, 다음 국가 검사로부터 국가 표준으로의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2025년 연병 검사 검축 중심의 국가 검사의 힘으로 산업 토대를 구축하고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프로젝트가 품질 강국 5년 기술 기구 봉사 고품질 발전 국가급 전형 사례에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단행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고의 긍정을 받았지만 이 중심의 시선은 이미 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병대 원사사업소와 협력을 심화하여 산삼 등급 구분, 삼룡 감정, 내재 성분 검측, 공예삼 정밀 감별 등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삼 감정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해 인삼 검사 국가 대표팀을 만들고 산삼 감정 지능 보조 장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전통 감각 기관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네, 무륜봉은 올해 목표는 전국 인삼 녹용 검사 검측의 선두주자로 될 뿐만 아니라 산업 표준의 제정자, 기술 혁신의 책원지, 브랜드 가치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인삼의 신분 인증으로부터 한계 산업의 표준 체계 이르기까지 한 실험실의 기술 돌파로부터 전국 시장의 브랜드 신뢰 이르기까지 연병 검사 검축 중심은 20여 년간의 시간을 들여 국자호 기술기구가 지방 특색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생동한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있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동네 골목에서 이웃의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 마을의 변화를 위해 먼저 나서는 지부. 한 사람의 진심이 이웃을 움직이고 하나의 당 조직이 마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부터 오소 공산당원과 오소 탕삽 종사자, 선진기층 당조직 특집, 평범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옥 사회를 밝히는 작은 불빛, 길림성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며 조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 씨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지역사회에서 오순의 이름 뒤에는 늘 전국 노령모범, 송인대 대표, 훌륭한 서기 등 호칭이 붙어 다닙니다. 수많은 영예를 지닌 여성 강자로 각인되는 오선하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가끔 아프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모든 걸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2008년 오선하는 강북지역사회에 부임했습니다. 당시 관할 구역은 전부 단층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도시와 농촌 홍구 지역이라 흙길로 인한 불편이 많았으며 공공 화장실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큰 난제는 주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문제, 눈치오기, 함부로 쌓아둔 물건 등 사소한 일로 인해 이웃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골칫거리를 마주하며 오순아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종이에 두 폭의 그림을 그리고 긴 국자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두 마을의 똑같이 큰 솥에 담긴 죽과 똑같이 한 미터 길이의 국자가 있었지만 한 마을에서는 저마다 자기만 챙기려다가 누구도 죽을 먹지 못했고 다른 한 마을에서는 서로 도우며 떠먹여 주었기에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지역사회 벽보 안에 붙여놓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것이 강북지역사회 쪽글상 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림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점차 정책 강의로 이어지고 한의에서 조선으로도 전환되면서 오순아는 주민들 사이에서 그림 잘 그리는 지역사회 사업일꾼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일이 선전 부문의 주목을 받아 널리 알려지면서 그녀는 기층 선전 강연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후 신앙 대강당 나가 홍성류 강사로 활동을 넓혀갔습니다. 수많은 강의 속에서 그가 일관되게 전한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이웃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법이었습니다. 네, 오선아는 항상 수첩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표지가 달아해진 수첩 안에는 누구 집 복도 전등이 고장이 났는지, 어느 어르신이 약을 구입해야 하는지, 염가 임대주택 신청이 어느 단계인지 이런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수첩은 어느덧 여러 권으로 두껍게 쌓였고 오순아는 주민

0: 사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꿰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주민 얼굴만 보면 그 집 가정 형편을 훤히 안다고 말합니다. 지역사회 젊은 사업일꾼 두림이 그 비결을 묻자 오순아는 우리는 살아있는 사전이 돼야 하네. 현장에 발자국을 남기고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네. 시간이 쌓이면 자연히 알게 될 거니까.
1: 吴书记在这个江北社区这么多年来所做的工作，我们都看在眼里，兢兢业业，多少年的工作哈，就是一如既往的这样，下班也是没有正点的下班，为这些个居民哈，真是一心一意的服务，被评为全国劳模优秀党务工作者，也是我们江北社区居民的骄傲和自豪。
0: 그는 줄곧 당 건설을 지역사회 관리의 핵심으로 삼고 1345 기층관리 사업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춰 100가정의 상황을 이해하고 100가정의 지도를 그리고 100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른바 세계 100사업법으로 격자망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격자장을 이끌고 334의 가정을 방문하여 78장의 100가정 지도를 완성했으며 중점적으로 826명의 특수군체와 중점 봉사 대상을 돌봤습니다. 민정, 민심, 민의, 민사 등 3인 봉사를 펼치고 조직 공동건설과 주민 공동협력을 통해 세밀한 격자 봉사를 추진했습니다. 노크 행동과 작은 소원 들어주기로 주민의 시급하고 어렵고 걱정하고 절박히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열성, 인내, 세심, 공정, 진심을 바탕으로 한 오식, 오심 사업법을 실천하며 민족 단결의 따뜻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세심하게 사업하냐는 질문에 그는 지역사회 사업에는 지름길이 따로 없어요. 발로 뛰고 많이 방문하고 많이 소통하는 게 전부입니다.
2: 우산화 동지 从北京回来，我们街道组织开展了一场座谈会，街道全体基层干部都参与了此次座谈。大家听取了吴善花同志在接受颁奖典礼的时候的所见所闻，备受鼓舞，振奋人心，都对接下来的社区。

0: 청소하고.
1: 몇 년 전 관할구에게 홀로 살던 한 청년으로 인해 이웃들이 큰 불만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곱게 닫힌 출입문 너머로 1년 넘게 쌓인 배달음식 쓰레기에서 악취가 풍겼고 이웃들과 여러 차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여러 번 출동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오선아는 그 청년이 대학 시절에 변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실을 전해 듣고 미리 준비해둔 인재 채용 공고를 구실로 문 밖에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나눈 대화는 오전 9시부터 점심 12시까지 이어지자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청년을 계단 쪽으로 유도하며 경찰과 협력하여 무사히 그를 뇌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3개월 후 청년이 퇴원하자 그의 어머니가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와 오석이가 내 아들을 구해주신 은인이라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을 희억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청년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 청년이 나아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게 값진 일이죠.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질환을 앓으며 홀로 살던 주민 김범룡은 마땅한 거주지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며 생활했습니다. 네, 오선아는 그가 최저생활보장, 염가 임대주택, 장애인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범룡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한 오선아는 그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병상에서 김범룡은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유독 오선아의 전화번호만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반복해서 다른 사람 번호는 다 잊어버려도 오석의 전화번호만은 기억합니다. 꼭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며 말했습니다. 오선아 역시 김범룡의 신분증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숫자는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있었습니다. 네, 주민들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던 오선아의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오선아는 다발성 정맥종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복강 내 세 곳의 병조가 있으며 가장 큰 곳은 7cm에 달합니다. 그는 선호하여 6차례 수술을 받았고 과로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당부에도 결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수술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살아있는 한 한 가지 일이라도 더 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병만 계속 의식하면 오히려 괴롭잖아요. 바쁘게 움직이면 또 금세 잊혀지더라고요. 주민들에게는 늘 든든하고 훌륭한 석이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55평방미터도 안 되는 낡은 아파트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지동생을 20년 넘게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10년간 유방암을 앓았던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대학 진학의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보낸 이 18년은 그 자체만으로 저에겐 대학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참으로 소중한 단련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죠. 네, 2025년 오선아는 전국 노령모범으로 선정되었고 2026년에는 전국 우수 당사업 종사자로 선정됐습니다. 국가급 영예를 안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일찍 출근하여 늦게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올해 선거에서 그는 재차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겸 주민위원회 주임으로 당선되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 강북 지역사회는 단층집 대신 아파트가 늘어서고 흙길 대신 깨끗한 도로가 이어진 지역사회로 탈바꿈했으며 오선아도 전국 우수 당사업 종사자로 성장했습니다.

0: 그녀에게는 호언 장담이 없습니다. 다만 수첩에 빼고 기적힌 주민들의 소소한 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2천여 명의 주민 연락처, 그리고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는 그 한마디가 있을 뿐입니다. 진심이 진심을 이끌어냅니다. 주민이 곧 내 가족이고 지역사회가 곧 우리 집입니다.
1: 我们牢记江山就是人民，人民就是江山，坚持立党为公，执政为民，自觉践行全心全意为人民服务的根本宗旨，坚定地同人民站在一起，想在一起，干在一起。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4: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4: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4: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4: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4: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이을, 련, 편, 편, 목을, 루, 서찰, 독, 련편, 루독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쓸데없이 문장이 장황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리학은 수문제 때의 치서시어사였는데 달변이었고 문장 또한 그 수준이 출중했습니다. 그는 사상 6조 1의 문장들이 실속이 없고 화려함만 강조한 일면이 있음을 심심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리학은 수문제에게 나라의 법령을 반포하여 이런 문풍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려고 작심했습니다. 네, 수문제의 양견도 중국을 통일한 후 정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신들의 표문이 미사료구만 추구하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중시하지 않음을 간파하고는 남조 정치의 부패가 이런 화려한 문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는 바로 나라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 공교롭게도 사주자사 사마요지가 올린 표문을 받아보았는데 문풍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내용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수문제가 대놓아요 사마요지를 잡아들여 죄를 묻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때 리학의 정문체를 사용하자는 표문도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리학은 위무제와 문제, 명제로부터 시작해 이들의 지엽적인 부분인 문장의 화려함만 추구하고 군주의 도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점차 아랫사람들이 이를 따라 배워 문장체의 화려함만 추구하면서 결국 고정적인 품격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문풍이 후세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과 위해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학은 황제 피하께서 오명을 내려 이런 문풍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글은 수문제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는 리학의 표문을 읽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학의 문장 중 쓸데없이 문장이 장황하다라는 묘사를 읽은 수문제는 큰 소리로 바로 그런 거군 하고 말했습니다. 글을 다 읽고 난 수문제는 바로 오지를 내렸습니다. 리학이 올린 이 표문을 전하에 공표하라. 만약 이후에 표문을 올리는 신하들이 문풍을 고치지 않는다면 오막에 문책할 것이다. 왕명을 통해 문풍을 고치려 했던 리학의 소망은 끝내 이루어졌습니다. 실속이 없이 화려함만 추구했던 문풍은 이때부터 점차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련편 루독은 바로 이 약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기초시설 투자, 첨단기술 제조, 수출 분야의 좋은 성과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202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3.4%로 예상되었습니다. IMF는 현재 세계 경제 활동과 전망이 두 가지 핵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동 분쟁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충격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술 주기의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지지대로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세계 경제는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예상보다 양호합니다. 대종 상품 가격 파동, 통화 팽창 얘기, 금융시장의 연쇄 전파 효과는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하며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통화 팽창 측면에서 IMF가 전 세계 전체 통화 팽창률을 2025년에 4.1%에서 2026년 4.7%로 상승한 후 2027년에는 3.9%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전망과 비교하면 데이터는 모두 다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조항 생태환경 보호 감찰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데 주로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천년의 고도 장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무한시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당 24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81부를 보내드립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 감찰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데 주로 어떠한 요구들이 있는가?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주황 생태환경보호 감찰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주황 생태환경보호 감찰을 보다 강유력하고 보다 질서적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데 중대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 감찰을 전개하는 것은 습근평 총서기가 친히 계획하고 친히 포치하고 친히 추진한 중대한 제도적 배치이고 중대한 개혁 조치입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 감찰 제도는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의 중대한 독창적 성과이고 중대한 제도적 보장입니다. 2015년에 이 제도가 정식으로 구축된 이후 두 차례 실시된 감찰에서 31개 성과자치구 직할시 신강 생산 건설 병团이 전부 감찰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이 기초에서 두 번째 감찰에서는

국무원의 2개 부문과 6개 중앙기업까지 감찰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중앙 생태환경보호 감찰의 강력한 추동하에 감숙 기련산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생태환경 파괴 문제, 섬서 진령 북쪽 기슭 서안 경내의 별장 불법 건축 문제, 청해 몽리 광산구의 석탄 불법 채굴 문제, 길림 장백산의 골프장 및 별장 불법 건축 등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면서 생태 문명 건설의 압력 전달과 책임 구체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주왕 생태환경보호 감찰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사업의 주력점은 다음과 같은 6개 측면으로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생태 문명 건설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습근평 총서기가 당주왕의 핵심, 전당의 핵심이 되어 키를 잡고 방향을 잡아주었기 때문이고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의 과학적인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생태환경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일부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시와 회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것을 중대한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습근평 총서기의 지시, 회시 정신의 실시 상황에 대한 감찰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생태 환경 영역에 두드러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해주고 좋은 일을 해주며 시종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유지하는 것은 감찰인원의 행동 지침입니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감찰 사업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대중이 걱정하는 것을 같이 걱정해주고 대중이 생각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생태 환경을 힘써 개선해 인민 대중이 그 성과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왕 생태 환경 보호 감찰은 시종 인민 지상주의를 견지하여 수질 오염, 쓰레기 오염, 기름 연기 오염, 소음 공해 등 보기에는 사소한 일 같지만 인민 대중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계되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감찰의 대사로 삼고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반적 국면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주왕 생태환경보호 감찰의 전 과정에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지하고 전 국면을 둘러싸고 전 국면을 위해 복무하며 시기와 절도와 효과를 잘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내실을 다지는 데 사업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업 책략과 방법을 중시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 민생 보장, 상시화 방역, 생태 환경 보호 등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해 원만히 수행해야 합니다. 중점을 내세워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회시 정신의 관철 상황과 당주왕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의 실시 상황을 감찰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고 국가 중대 전략의 실시에서 주로 생태 환경 보호 관련 요구의 실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주목하며 당주왕에서 중시하고 사회가 주목하며 인민이 관심하는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감찰을 전개해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문제의식과 엄격 관리의 기조를 견지해야 합니다. 감찰의 목적은 곧 문제를 찾아내고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생태 환경 영역의 두드러진 모순과 중대한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과감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고 중대한 사건과 전형적 사건을 가차없이 조사 처리하여 강대한 진섭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감찰 파견 배치, 보고의 주요 내용, 정돈 개진 방안 및 그 실시 상황을 모두 관련 요구에 따라 대외에 공개해야 합니다.
감찰 보고를 엄격히 작성해야 합니다. 감찰 보고는 문제를 엄숙히 지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 배후의 원인과 책임을 깊이 분석해야 합니다. 사례 폭로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계속 전형적 사례를 집중적으로 폭로해 경성 역할과 진섭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법에 의한 감찰을 견지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보호 영역의 두드러진 모순과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각 지역, 각 부문이 생태 우선의 발전, 녹색 발전의 길을 견지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생태 효익, 경제 효익, 사회 효익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원천적인 문제로부터 착수하여 감찰을 진행하고 발전과 생태 보호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 보호의 객관 법칙을 존중해 감찰의 과학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법치 관념을 확고히 수립하여 법치의 방식으로 법률과 법규에 따라 감찰을 전개함으로써 감찰 결과가 역사와 인민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 각 부문에 존재하는 생태 환경의 병소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법에 의한 감찰을 전개해 피감찰 대상이 녹색화 전환해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하고 보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조항생태환경보호감찰은 개방적인 제도 체계로서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임무에 근거해 끊임없이 감찰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법치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고 능력 건설을 강화해 감찰이 끊임없이 심층적으로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감찰 정돈 개진의 후속 사업을 잘하여 한순간도 탕계를 늦추지 않는 책임감으로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돈 개진의 끈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항 생태환경보호감찰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데 주로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릅니다. 작은 소망.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천년의 고도 장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98번째는 산수의 도시이자 천년의 고도인 장사입니다. 중국에는 산 좋고 물 맑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가 짙으며 고전과 현대가 함께하고 과거와 오늘이 어울리며 화려함과 소박함이 융합되고 전통과 낭만이 함께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장사입니다. 호남성 소재지 장사는 산강 기슭에 위치해 예로부터 수운이 발달하고 륙로가 얼기설기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장사는 3천여 년 전에 하상 시기에 고산묘국에 속했고 서조 때부터 장사라 불렀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춘추 시기에 장사는 점차 초나라 남부의 중요한 도시와 초나라의 주된 식량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장사군을 두고 기원전 202년, 한나라는 공신인 오예를 장사왕으로 책봉하고 장사국을 세웠습니다. 오예가 기존의 성읍을 기반으로 성을 축조했는데 그 성이 바로 임산고성입니다. 이로 인해 장사는 예로부터 초한 명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장사에는 고성의 유적과 고대의 무덤, 고찰, 오래된 정자와 정원 등 명승고적들이 아주 많아 곳곳에서 과거의 흔적과 조우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부터 장사에서는 많은 문물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물이 바로 세상을 놀라게 한 마왕 퇴안묘와 삼국 손호 기념 간독입니다. 장사 도심에서 4km 거리의 마왕퇴에 위치한 마왕퇴 한묘는 한나라 초반의 장사국 승상 리창과 그 가족의 무덤으로 도합 3기의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호 무덤은 리창의 무덤이고 1호 무덤의 주인은 리창의 부인 신추이며 3호 무덤에는 리창의 아들이 묻혀 있습니다. 새 무덤 중 1호 무덤의 여자 시신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신의 피부는 연한 갈색의 노란색을 띠며 윤택이 흐르고 탄력성도 유지합니다. 오관이 뚜렷한 시신의 입에는 16개 치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감정 결과 시신의 나이는 50세 정도였습니다. 이 시신은 시신의 보존과 고대 조직학, 병리학, 의학 등 연구에 중요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이 무덤에서는 견직물과 약재, 칠기, 악기, 목기, 도기, 주간을 비롯한 3천여 점의 부장품도 출토되었습니다. 1호 무덤과 2호 무덤에 관해는 모두 비단의 그림을 그린 채색의 백화가 덮여 있고 3호 무덤에는 백서와 병기도 묻혀 있었습니다. 비단에 쓴 책 백서에는 세폭의 지도도 망라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전해지던 최초의 지도에 비해 1300여 년이나 앞선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마왕퇴 한묘의 발견과 발굴은 고고학에서 획기적인 시대적 의미를 가지며 한나라 초반의 정치와 경제, 문화, 과학기술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1996년 장사 도심의 주마루 22호 오물을 정리하던 중 출토된 수만 장에 달하는 삼국 손호 기념 간독은 232년 내지 237년 사이 장사군의 보관 서류입니다. 권서와 사법 문서, 장부로 분류되는 간도계는 오나라의 정치와 경제, 군사, 문화, 조세, 호적, 사법, 관직 등 여러 분야의 내용이 적혀 있어 당시 사회상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도계 수량은 이에 앞서 중국 전역에서 출토된 간도계 총량을 초과하며 내용도 풍부해 갑골문과 돈왕 석실 문서의 발견에 이은 20세기에 또 한 차례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인정됩니다. 장사에서는 예로부터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났습니다. 초나라 대부 구런과 서안의 문인 가이가 좌천돼 장사에 머물렀고 당나라 서예가 휘소를 비롯한 많은 명인들도 장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역대 명인들이 장사에 남긴 인문 경관 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귤자주와 앙려서원입니다. 장사 앙려산 자락에 위치한 앙려서원은 송나라 때 장사 태수 주동이 976년에 설립한 것입니다. 고대의 전통적인 서원 건물이 완전하게 보존된 앙려서원은 당시 중국 4대 서원 중 으뜸이었고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 고등학부입니다. 1018년 송진종이 앙려서원 편액을 하사했습니다. 송나라 성리학자 주희와 송나라 교육자 장식이 앙려서원에서 학문을 설파하며 당시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큰 호상학파를 창설해 장사의 영향력을 더욱 과시했습니다. 앙려산 자락을 감돌아 흐르는 산강에 길이 5km의 모래톱이 있는데 그 모래톱이 바로 귤자주입니다. 305년에 형성된 이 모래톱은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어우러진 유명한 명소입니다. 오늘날 귤자주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귤송정에는 높이 5m, 길이 8m의 시비가 세워져 있고 그 시비에는 모태똥 주석의 시 귤자주 장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장사는 혁명 전통을 보유한 도시이기도 해서 혁명의 성지라 불립니다. 1840년 아편전쟁 후 장사의 지사들은 분발에 나섰고 무술변법의 여섯 군자 중 한 명인 담사동은 근대 중국의 사상가 량계초 등과 함께 장사에서 유신활동을 했습니다. 신해혁명의 지도자들 중 한 명인 황흥은 류천화 등과 함께 장사에서 화흥회를 설립하고 봉기를 조직하며 청왕조를 전복하는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그 후 황흥은 소문선생과 연합해 동맹회를 설립하고 광주봉기와 무창봉기를 지휘했습니다. 현대 역사에서 장사는 또 신민주주의 혁명의 발원지 중 하나입니다. 근대의 중국 혁명 역사는 장사에 많은 문화유산과 사적지를 남겼습니다. 그중 심오학당은 무술변법 운동기간 유신파들이 세운 신식학교이고 남학회는 담사동 등이 세운 신학을 배우는 단체이며 신민학회는 혁명가들이 세운 진보단체입니다. 그 밖에도 장사에는 중국 여성권리운동의 선구자 추군의 무덤과 호남성 농민협회 사적지, 호남성 림시 소비에트 정부 호남 자수대학교 사적지 등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청나라 군사가이자 호남군의 도령인 증국번과 청나라 시인 하소기, 청나라 후반의 혁명가 진천화, 근대 중국의 민주혁명가들인 황흥과 최약도 장사에 잠들었습니다. 수려한 경치의 장사는 산수의 도시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앙려산이 도시를 지켜서고 산강이 도시를 흘러지나며 루양하가 동쪽으로 도시를 감돌아 흐릅니다. 아름다운 산수의 장사에는 귤자주와 달섬이 강심에 자리 잡고 도시 곳곳에 12개 공원과 수많은 녹지가 보석처럼 박혀 예스러운 고성과 조화의 극치를 이룹니다.
1: 지금까지 천년의 고도 장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중국 미술가 협회에서 주최한 만개 제3회 전국 대학생 미술 작품 전시회 판화 전시 구역이 길림 예술학원 미술관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수십 개 예술학원에서 제출한 작품 중 심사를 통과한 145점이 전시되었습니다. 출품작들은 전통 판화의 깊은 탐구와 계승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젊은 창작자들은 예리한 시선과 다채로운 표현 기법으로 주제의 깊이, 이미지, 서사 등 여러 차원에서 현대적 사고를 펼쳐 보였습니다. 길림예술학원 당위원회 서기 양보충은 전국 대학생 미술 전시회는 젊은 미술인재를 양성

에 대한 높은 평가입니다. 이번 판화전은 사생들에게 높은 학문 교류 창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하여 미술학과 건설의 품질을 높임과 더불어 젊은 미술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문화강국 건설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길림성 미술가협회 주석 왕건국은 이번 판화전이 길림예술학원에서 열린 것은 길림 판화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젊은이들의 작품은 전통 기법 계승과 혁신적 탐색이 공존하며 소재가 다양하고 주제의식이 뚜렷해 현시대 젊은이들의 예술적 활력과 시대적 사명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미술가협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청년 미술의 흐름을 살피고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전국 대학의 한화 교육 현황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젊은 창작자들은 전통 판화 기법과 디지털 종합 매체의 혁신을 결합하며 새로운 표현을 고민했고 그 탐구 정신이 돋보입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오는 8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7월 10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선전부와 주 정신문명 판공실에서 공동 주최한 2025년도 연변 좋은 사람 발표 행사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77명이 연변 좋은 사람에 선정되었습니다. 자치주 정신문명 판공실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육성 실천하고 좋은 사람을 따라 배우고 좋은 사람을 숭상하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앞장서자는 문명 풍조를 선양하고 모범의 힘으로 전주 여러 민족 인민들의 분발된 힘을 결집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연변 좋은 사람 선정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기층 추천, 부문 연합 심사, 종합 평리, 사회 공시 등 절차를 거쳐 연결시 급시우 과학기술 봉사 유한회사 배달원 조립용 등 77명이 최종 연변 좋은 사람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평범한 일터에서 소박한 신념과 사심 없는 봉사정신으로 새 시대 간부 군중들의 덕을 숭상하고 선을 향하며 분발하는 훌륭한 정신 면모를 충분히 전시하고 실제 행동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깊은 내포를 구현했습니다. 근년의 연변은 당 건설을 중심으로 정신문명 건설과 신시대 시민도덕 건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변 좋은 사람 발굴 선전 사업을 꾸준히 심화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본받고 덕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에는 평범한 이들의 감동적인 선행이 부단히 용솟음쳐 나오며 이들의 소박한 견지와 사심 없는 기여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연변 대지에 써내려가고 있으며 좋은 사람 문화가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장백 조선족 자치현 민족 가무단이 길림성 문화관광청에 문예 공연 기층 심입 관련 요구를 성실히 관철하여 기층 문예 하향 공연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족 특색이 짙은 다양한 공연을 산간 마을과 농촌에 선보이며 민중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여 뜨거운 호평을 받았습니다. 민족 가무단 배우들은 시종일관 높은 책임감과 열정을 안고 기층에 깊이 들어가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선호하여 전현 여러 향진의 농촌과 학교, 림장, 인삼 재배기지, 광산, 기업 등을 찾아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며 독창, 남녀 이중창, 무용 등 다채로운 문예 종목을 공연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족 가무단은 성문화관광청에서 하더란 올해 기층 문예 하향 공연 임무를 앞당겨 원만히 완수했고 상급 부문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연은 변경 농촌의 문화의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한층 풍부히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장백현 민족 가무단 단장인 김란은 올봄 장백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도 낮아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단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0: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층 문외 하향 공연 임무를 참답게 완수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기층에 뿌리내리고 대중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더욱 우수한 문외 종목으로 변경 군중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3: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무한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무한 박물관은 무한시의 중요한 문화창구이자 예술의 전당으로 이 화중도시의 유구한 발전 궤적과 광대하고 심오한 문화유적을 전시하고 있으며 역대 무한 사람들의 역사적 맥락과 빛나는 업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무한의 선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탁월함을 추구한다는 도시 정신과 인문적 풍채를 전하고 있습니다. 1983년 설립 이후 무한 박물관은 거의 40년의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1980년대 초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무창홍 골목 13번지의 험난한 길과 어려운 창업, 한구 청년로 신관 정식 완공 후 혁신, 개척 변혁에 이르기까지 1992년 무한도시발전사 기본전시, 무한문물 부티크 전시의 전개, 2003년 무한고대역사 전시에 이르기까지 제5회 전국 10대 정품 전시의 영예를 안았고 2008년에는 제1진 국가 1급 박물관 칭호를 얻었습니다. 현재 무한박물관은 문화재 수집, 학술연구, 사회교육, 문화교류, 여가오락 등의 기능을 통합한 현대적인 종합박물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중국 고대 청동, 도자기, 옷기, 서예, 그림, 인장, 조각, 명성시대 가구, 화폐, 문헌과 기타 다양한 유형의 문화, 풍부한 중국 문화예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무한이 창립, 발전, 성숙, 변천에 이르는 빛나는 과정을 증개했습니다. 상나라 반룡성 유적에서 출토된 수면문 십자공 청동조는 그 단아한 조형, 신비롭고 기괴한 수면문 무늬로 사람들에게 무한의 시작 당시의 사회 문화와 풍모를 잔잔하게 전해줍니다. 무한 문명사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무한 박물관은 도시 발전사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바탕으로 출토된 문물, 건축 유적지, 도시 풍경, 그리고 인문 경관, 도시 풍습과 민속 등의 내용을 전시함으로써 무한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무한 역사 재현, 무한 이야기 전달이라는 사고 방식을 중심으로 도시의 역사적 맥락과 전시를 긴밀히 연결하여 관객들에게 무한의 독특한 도시 발전사와 문화사를 선보이며 탄탄한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무한 박물관은 의식적으로 무한의 도시 개발과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문화 건설에서 도시 박물관의 책임감을 중시하고 전통 전시를 매개체로 삼으며 사회 교육 활동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고 지원 사회 교육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련의 문화 대민 활동을 신중하게 계획하여 학교, 커뮤니티, 농촌에 심입하여 무한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한 박물관은 매년 5.18 국제 박물관의 날을 주제로 문화유산 지식 보급과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유산 법률 홍보, 의무 감정, 강연 등이 포함됩니다. 무한 박물관은 과학 연구를 박물관의 근본으로 여기며 소장 문물 연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동시에 도시 역사 분야의 사료 발굴, 정리, 연구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새로운 사료,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한 역사 연구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한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송 가수가 부릅니다. 옛 노래.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북경과학기술대학 졸업식에서 진사정 학생이 황금 50g의 제20회 교장 메달을 수여받은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최근 북경과학기술대학 졸업식에서 에너지환경공정학원 2020학번 본과생 진사정이 영유롭게 제20회 교장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재학생의 최고 영유로 간주되는 이 메달은 순금 50g으로 만든 값진 영예입니다. 북경과학기술대학 교장 메달 시상은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학부생 8명, 대학원생 11명이 선정됐습니다. 장 선생님, 저는 방금 교장 선생님 훈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사정은 졸업식이 끝난 후 스승 장빈번과 이 기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장빈번은 북경과학기술대학 2016학번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2020년에 그는 교장 메달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박사 졸업 후 그는 학교에 남아 교편을 잡았습니다. 진사정의 스승으로서 대학교 1학년생들과 처음 면담할 때 장빈번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대학 시절 필기와 독서 지득을 공유했습니다. 학부 단계에서는 먼저 책을 가볍게 읽은 후 다시 심도 있게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태도는 바탕색이고 방법은 열쇠입니다. 지식을 진정으로 철저히 습득해야만 앞으로 과학 연구를 하든 공정에 종사하든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씨앗과도 같이 진사정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선생님의 지도하에 진사정은 대학 1학년 때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4년 뒤에 연구생 진학을 하여 더 넓은 미래로 가보고 싶습니다. 대학 기간 진사정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조금씩 모색해냈습니다. 그동안 70여 편의 마인드 맵을 그렸고 전공, 과목 중에 만 6개 과목의 성적이 90점을 초과했으며 3년 연속 전공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학습 과정의 진사정은 에너지 리용 기술에 대해 깊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탄소 포집 전환 분야 연구에 뛰어든 그는 최종 19회 도전컵 전국대학생 과외학술과학기술작품 경시대회 공모전 2등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국대학생 에너지절약 배출감소 경시대회에서 팀을 이끌고 전국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생님의 역량하에 진사정은 경험전수 학생사업에 적극 나서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남의 빛이 되어줬습니다. 그가 속한 기숙사는 3년 연속 전원 합격을 받았습니다. 학원 학업센터 강사진의 일원으로서

그는 개인 수업 78회를 료족했고 팀을 이끌고 배교 차례에 지원 활동을 전개했으며 학교 제1회 금분필 금메달 강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진 사장은 이미 청와대학에 추천 입학했습니다. 앞으로 그는 저탄소 기술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생간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정상에서 만나요. 오수환 분과 동행하면 더 훌륭해집니다. 함금량이 50g을 훨씬 초과합니다. 노력의 의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데서 선생님처럼 오산 사람이 되기까지 이 처순과 제자의 함금량은 그야말로 높습니다.

0: 지금까지 북경과학기술대학 졸업식에서 진사정 학생이 황금 50g의 제20회 교장 메달을 수여받은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은 무측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무측천은 당나라 병조 문수, 지금의 산서성 문수에서 태어났다. 무측천의 아버지는 수양제 때 목재상이었는데 수양제의 대형 토목공사 덕택으로 거부가 됐다. 617년 이혼이 고병을 하자 무측천의 아버지는 군수관 신분으로 이혼을 보좌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이혼은 장안을 점령한 후에 그의 공적을 인정해 그를 광록대부에 임명하고 태원 군공에 봉했다. 이로써 그는 14명의 개국공신 결의에 들어가 당왕조의 신흥 귀족이 됐다. 무측천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담이 컸다. 일찍 무측천의 아버지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역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무측천은 13살 때 이미 많은 책을 읽어 견식을 넓혔고 소예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무측천은 14살에 당태종의 후궁 제인으로 입궁해 당태종을 섬겼다. 당태종이 죽은 뒤 무측천은 당시 황궁의 규례에 조차 비구니가 있는 사찰로 가야 했다. 당고종이 태자로 있을 때 벌써 무측천을 마음이 들어했다. 당고종은 즉위한 후 무측천을 다시 황궁으로 불러들여 기원 655년 황후로 책봉했다. 황후로 된 무측천은 과단하게 모진 수단을 놓아 그를 반대했던 신하들을 하나하나 강직시키거나 정벌을 보냈다. 무측천은 고종을 66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좌하기 시작했다. 고종이 683년에 죽자 들을 이어 즉위한 태자 중종을 폐위하고 대신 네 번째 아들을 황제로 내세운 무측천은 황태후의 신분으로 대권을 휘둘렀다. 기원 690년 무측천은 황제를 폐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 국호를 주로 거치고 자신을 성신 황제로 총리했다. 이로써 당 왕조의 맥이 일시 끊기는 사태가 초래됐다. 황제가 된 무측천은 반대 세력을 잠재우고 확고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우선 인재 통용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즉 과거지를 통해 선발한 우수한 인재를 중용하는 동시에 황제 앞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는 전시제를 설치해 과거제의 위상을 높였다. 송대부터 더욱 발전하기 시작한 과거제는 관직 임용의 출신보다는 능력을 우선해서 우수한 인력이 황제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였다. 과거제는 일반 소민들에게도 출세의 길을 도해주는 역할을 놀았다. 무측천은 또한 산업발전, 특히는 농업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고종 제위 소무측천은 이른바 12개 조의 권위를 받아들였는데 첫째 조항이 바로 농업과 잠업을 권장하고 부역을 가볍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농경지와 호구를 중대시킨 실적을 지방관리를 보상하는 표준으로 삼았다. 만약 지방관리가 관할하는 지역이 농경지와 호구가 줄어들면 벌을 주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농업정책 덕으로 무측천이 통치하던 기간 중국의 사회 경제가 안정추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국가가 장악하는 호구의 숫자가 계속 늘어 당태종 제위 시 380만호였던 전국의 호구가 무축천 퇴위시에는 615만호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무축천은 변방 강화를 위해서 주변 민족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무축천은 북방 민족의 침략에 대해 단호하게 무력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화해 정책도 펼쳐 서북 변방의 안정을 도모했다.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무축천은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무리한 시책을 펼침으로써 정치적 수명을 단축시켰다. 무엇보다도 비밀 정치와 공포 정치를 실시해서 반대 세력의 반발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대규모 사찰과 궁궐을 축소하는 등으로 백성의 부담을 증강시켰다. 신용원년 무축천이 중병에 걸리자 재상 장간지 등이 문무백과를 거느리고 입궁해 무축천을 퇴위시키고 중종을 복위시켰다. 련호는 당으로 회복했다. 이해 11월 무축천이 병사했다. 무축천이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전하 대권을 휘두른 기간 15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미 660년부터 약 30년간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해왔기에 무축천은 모두 45년간, 즉 80여 년의 생애 중 절반 이상을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했던 것이다.

0: 지금까지 무측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4: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3: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5: 习近平关于加强党的作风建设论述。

사람이 빈자지가 내가 야무지 이거이다 끈대서 해는 임무지만 파다가 흐르긴다 불측면 삼석단 니근 살아하 지레기는 모습 폭 달바 내려갤지만 돌아내 장준을 응원 달든 납들란 냥냥 대승인 드리기 짠 다섯

0: 긁긁인 오칠발 개천마강 허혈장준 올드인 냥냥한 도들날 안빙제 지글이긴 죽 훌린잘라 훔들지 가라귀힐와 둥타일랑 둥타이생아 아다구해야골 젤핵인 장준 띠완장 월목가 델디주데라 허일라너르 젤핵이 벨티드 마시 호칠때 벌주허 베나델렌 그누타베사르 가데구르탈라르 흥르그 하릉 토르증는 더그라 딜레기노스 첼겔레흐테메토 이흐 첼렉 롱다문 하르기 말불 다후르다후르 그슬다체후 워치르유그벌 저화랑 여우구이나르도다 호위준의 지르기 분의 호들가야 어느 지륵 장군들 왕을 신선 말 대마 탕월진 여스과 주름과 세드르고과 셋 바왕 리문드 난저왕 진통元帅 난 월진 허일 냥냥이 바라가 허일 타이석이 알아드 니슬 허덕 도타치 가라하 탕 원사산 오르북든 돌단 흠 흠은 진통발앗 리문덕이 뺏든 훈 명은 랑 세질 알 왕인 흐림 상한 나 인후 마헤네리 발올 칙지주름든 유엔사이 날듯 눈물극슨 나제 칠기 원순 더더라 멋지가제 침통연사이 그때만 우샤주름 태우니마 빼든 약칠스 바왕버갓 유엔사이간 벨단 두린 냥냥 타이석이 벼름들 벌어베 청부스 젤리해 월개부 차트헤리 참타벌것은 돌 지르긴 월순 아랫과 롱드문 하락인 텐길 벗을 희노이들 뚱타이랑 뚱타이승 아뚜하야금 월롱로와 조를든 벨디잭돌 여우크의 월개 저화랑 날듯 특박사더라 딜리 어느님은 아직 일라도슨 조화랑 그득 이스나를 채라드 샬드네 호엑도블 끝인 부인들 호엑라드 가타가한 짱바 띵강모 알무드 두테 제드네게 야타드 장영방수 셰르글롱이면 툭툭니사가 툭툭니 돌 속들로서 이따답지 예다가르발 뚱타일랑의 별 아! 뚱아우기헨 아토아일타 야군들 오르드차 오르밭 원신허일 타이승이 다한달바니 젤해구테른 가조 아르기 헬카야가 타이스기 허르랭갓 허르믹 타이스기 은돌 알체가 대른 허르기 그들건 쥐름든 허문돌 누물거제라 똥 타이랑 똥 타이신 애군이 성선 이허라 아군은 세뜸다선 데려야 저 화랑이 하라지 은혜모 오늘 천화의 살 데려오디 죽은 여우쿠의 홀개기 땅만 여름어택 아리압제 지니브이 월든 크슈기 호르타 젤은 흥루기 이단 월든 이진도르 쉐드르고와 주름이 우드가르지 흘하구리덕이 탈렉스는 호르게 타난
1: эрхэм хүндэтгэл сонсогчдо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Өв соёлын алтан хором тусгай нэвтрүүлгийн энэ удааны дугаар энэ дүхрээд өндөрлж байна. Найруулагч нэвтрүүлэгч Журамт.
2: Хянагч Отхон Хөвчин.
1: Хүлэн сонссон та бүхэнд баярлалаа. Та бүхэн жалгаад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бусад програмуудыг хүлэн авч сонсоорой.